0: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1: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2: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1: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it a bit better?
2: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Okay.
2: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이렇게 yes.
1: And then closed.
2: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2: 맞습니다.
1: Wow.
2: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일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2: 맞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1: So your products are ultra-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3: 우리가 차를 운영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1: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3: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1: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3: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0: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usually leave no room for error. Based on the core materials and laser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K2 Laser System has developed sophisticated solutions for high-tech areas. We introduce K2 Laser System, which aims to turn people's imaginations into realit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technologies that can increase safety across a wide variety of cutting-edge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cars? It's none other than precise processing and welding skills. So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lasers.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ir core technologies. K2 Laser System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studies on laser technologies. And it has given a boost to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future ones.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1: 아, 네, 반갑습니다. K2 Laser System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0: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1: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저희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금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Uh-huh.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 그래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펙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펙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펙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는 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Oh.
1: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0: Wow.
1: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0: Wow.
1: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Ah,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to-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이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0: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1: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0: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1: Good luck with the future.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와, 간다, 간다, 간다.
3: 부탁드립니다.
2: 여기가 그거기다. 화...
4: 여기도 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5: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6: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죠.
5: 자연의 조각칼.
2: 자연의 조각칼.
5: 전설의 행자까지
2: 멋있다 이거. 자연의 조각칼 진짜 멋있다.
5: 그런 거지.
7: 아,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하다. 여행 가서 자전거로.
8: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0: 아우, 쌀쌀합니다, 아침. 공기가.
1: 잘 주무셨어요?
0: 잘 잤습니다.
2: 와, 이제 아침에 또 여기 또 어떻게.
0: 분주해, 분주해.
2: 분주해. 와, 배크다.
0: 목포는 뭐다? 목포는?
2: 항구다.
0: 항구지라. 항구지라. 목포 앞바다에도 뭐 섬이 많고 또.
2: 그렇죠.
0: 뭐 목포 신안 연계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
2: 고등학교 때.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전학을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방학 때 내려와서 배 타고 명사십리해수욕장이라고
0: 저기 비금도 있는 거
2: 비금 옆에
0: 그 원평항 동쪽에 있는 거 알지 알지 저희는 오늘 이제 비금도랑 도초도
2: 비금하고
0: 도초도
2: 도초.
0: 요건 사실 이제 신안에 속한 데서
2: 신안군이잖아요
0: 비금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북항 선착장에서도 탈 수 있고 네. 좀 규모가 큰 저 항동 쪽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2: 그쪽 있죠.
0: 거기서도 탈 수 있어요.
2: 거기 엄청 크잖아요.
0: 차이가 뭐냐? 네. 거기는 쾌속선 네. 한 1시간 남짓. 여기서는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이제 뭐 암태도 이런 데 들르기 때문에.
2: 저희 아버지 고향이
0: 우이도
2: 도초면 우이도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도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이번 여행은 그 우리 오배우님의 뿌리를 찾아서
2: 나의 뿌리를 찾아서
0: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안에 뭐 삶은 달걀이라도 있겠지.
1: 저 살짝 배고파요.
2: 삼복 일복이면서요.
0: 목포는 항구지라 이것도 되지만 목포는 요즘 말로는 먹포지라.
2: 먹포지라.
0: 먹포지라.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2: 자, 갑시다.
0: 갑시다. 네. 근데 생각보다 배가 크다.
2: 그죠, 커.
0: 목포요 안녕. 목포요 잠시 안녕.
2: 목포요 잠시 안녕.
0: 잠시 안녕. 신안 댕겨 올게요. 이거 충청도인가?
2: 갔다 올게.
0: 갔다 올게.
2: 와.
0: 간다.
2: 간다. 움직인다 이제. 와.
0: 선생님 이제 우리가 비금도 가잖아요.
2: 네네네.
0: 비금도랑 도초도 두 개가 다리로 연결돼 있어. 선암문대교라고.
2: 선암문대교.
0: 그래서 이제 두 섬에 계신 분들은 편하지 왔다 갔다. 비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2: 저는 예전에 비금이 무인도라고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0: 그리고 아마 이따 우리가 보긴 할 텐데 겨울 동화.
2: 네네. 가을 동화.
0: 아 가을 겨울 동화.
2: 가을 동화.
0: 가을 동화. 가을 동화. 아 추워서 그래. 네. 그분이 왜 사계 연작 시리즈 찍었잖아요. 네. 봄의 알츠.
2: 봄의 알츠도 있어.
0: 거기 그게 비금도에 있는 한우놈 해변이라고 거기가 나온 적 있었어요.
2: 아,
0: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로 이제 하트 해변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2: 하트 해변.
0: 근데 사실 비금도가 제일 유명한 건 소금, 천일염, 염전.
2: 신안 앞바다니까.
0: 그렇지.
2: 아 신안이니까.
0: 국내 소금 생산량의 몇 프로를 신안군이 담당하고 있을까?
2: 90%.
0: 90%?
2: 네.
0: 거의 다?
2: 네.
0: 짠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쓰셨는데? 좀 낮춰.
2: 좀 낮춰요?
0: 낮춰.
2: 아, 너무 썼나?
0: 너무 썼어.
2: 아, 근데 신안
0: 소금 좋잖아.
2: 워낙 유명하니까.
0: 약 70%.
2: 70%?
0: 70%.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천일염 최초의 염전이 있던 곳이 만들어진 곳이 네. 비금도.
2: 와,
0: 비금도. 유명하지.
2: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나 목포 사람 맞나?
0: 괜찮아요. 전설의 여행작가는 여행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나 진짜 모른다.
0: 사실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2: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0: 그 유명한 하트 해변, 일명 하트 해변.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염전.
2: 염전.
0: 1946년이래요.
2: 근데
0: 도초도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다 드셔야 돼요.
0: 그럼.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별다른 뭐
2: 필요한가.

0: 여기 여객실.
1: 아, 여객실. 네. 와, 이거. 240명 탄다.
0: 오, 많이 타네.
1: 얼마나 크길래 240명 타지?
0: 누워갈 수 있는데.
2: 아, 네. 이렇게 누워갈 수 있는.
3: 아우, 되게 따뜻해.
1: 따뜻해. 아, TV도 있고.
3: 갔다가.
1: 네?
3: 갔다가.
1: 아, 구경하고 살았어요.
0: 너무 따뜻해.
2: 엄청 따뜻해요?
0: 너무 따뜻해.
1: 와,
0: 너무 따뜻해.
1: 240명이면, 와, 여기 사람 진짜 예전에.
0: 그치.
1: 많았을 때는.
0: 그치.
1: 그러면 출출한데 매점이 간다지.
0: 아, 좋지. 예, 예. 병호 납지가 있나?
1: 아니. 아니, 진짜 있나 봐. 거봐, 진짜. 배에서 안하고를 판다고?
0: 아니, 사장님, 궁금하게.
1: 아,
0: 진짜 배 안에서 병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병어.
4: 다 있어요. 해 떠갖고, 이제 방금 떴거든요, 민어랑.
0: 어머, 오배우.
1: 예. 네.
0: 있어.
4: 민어랑.
0: 민어도 있어, 심지어.
4: 여기 한 마리는 말리고요. 지금 말리려고 이제 간에 넣고 다 있어요.
0: 와, 배 위에서?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배 위에 사과 옆에 민어가 있어? 사과. 아니, 좋아. 아버지, 좋아. 아니, 가지 마. 이글 찌르는 거 왜 그래?
5: 아, 이것도 우리 가족이 먹는 거야.
0: 어머님이 이 매점 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4: 지금 18년 넘었어요.
0: 와, 똑같은 배에서?
4: 예.
0: 이 배에서 18년?
1: 이 배에서만?
4: 이제 배가 두번 바꿔졌어.
1: 아, 두번 바뀌어가지고.
4: 네,
1: 예전 철선 아니었어요. 완전히 네, 철선. 그냥 완전 철선.
0: 그 18년 하시면 그때 따님 태어나기 전이겠네.
4: 아니요, 이제 학교 다녔죠. 28살인데.
5: 이거 나와서 결혼
4: 한번 조성하시오. 내가
0: 나가서.
1: 저는
0: 안돼 안돼.
1: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4: 라면 같이 먹어요.
0: 아, 미치겠네.
1: 야, 민호가 웬 말이냐.
0: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1: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민어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 맞았는데.
0: 그러니까
1: 어제 해 민어가 있네.
0: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먹어도 돼요?
1: 네.
0: 먹어도 돼요?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1: 아, 지겹지. 와,
0: 그렇지. 이거 서울에 얼마인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어에.
1: 많이 비싸.
0: 엄청 비싸.
1: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이게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항상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청취자.
0: 와.
5: 이것도 이제 얼마 못 해요.
0: 나 아침 9시에 민어회 먹긴 처음이야.
1: 저도 그래.
0: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아니,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4: 여기다가 싸서 먹어봐요.
0: 아, 나
1: 미치겠네.
4: 아, 이거 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그놈에다 같이 먹어봐.
0: 배 매점에서 홍어잇국을 끓이신다고요? 야, 반장 없네.
1: 이거 볶은 거.
5: 네.
0: 이거 김치 지
5: 볶은 거.
0: 그렇지, 김치 지진 거지.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5: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고 이렇게 심심하다. 살을 빼야 되는데. 많이 알아요. 홍어잇국도 많이 알고.
1: 아, 홍어잇국도 또.
0: 아, 이게 좀 다르다. 이게 좀 됐어요, 이게.
1: 아,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5: 아, 그래요?
1: 네, 뭐. 네. 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5: 아, 서산동.
1: 둘째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하시죠, 지금.
4: 도시가?
1: 예!
0: 오!
1: 네, 네.
4: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방도 치고 그래요.
0: 아니, 어머니.
4: 저번에 너 따라갖고 가물었단께.
1: 삼봉 좋아하세요.
4: 삼봉
1: 좋아합니다.
4: 야,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0: 이달 말?
4: 네.
0: 왜요?
4: 어쨌든 상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5: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1: 아 이거 안 이용을 안 하니까
5: 난강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1: 굳이 배를 안 타는 건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드디어.
1: 와, 비금 비금.
2: 비금.
1: 고마워.
0: 와, 왔다 왔다 왔다.
2: 비금도 왔다. 저기 그 상징 그
0: 여기 예, 예. 비금도.
2: 예, 예. 저건 무슨 새일까?
0: 송골 매.
2: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이름과 네. 관련 있는 게.
0: 이거는 날비 아니야?
2: 날비자. 요거는
0: 금.
2: 날짐승 금자. 새. 날짐승.
0: 그러니까 얘.
2: 그렇지 그렇지.
0: 얘를 얘기하는
2: 그래서
0: 거지.
2: 그래서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해가지고 비금도고 여기 이제.
0: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2: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0: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2: 아니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0: 아...
2: 근데 여기 이제 비금도에
0: 네.
2: 저 같은
0: 네.
2: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
0: 아 그래요? 네.
2: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0: 선왕산.
2: 네.
0: 아래쪽 다 보이겠다 그러면.
2: 그지.
0: 방금 뭐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2: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건 볼 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핫헤븐 있잖아요.
0: 핫헤븐.
2: 한우놈 해변.
0: 네.
2: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2: 아, 아주 힘들진 않겠지.
0: 아 그래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뭘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글이 있기 독수, 쉽지 않잖아요.
2: 독수리 같긴 해 그지. 매나 매인가?
0: 매? 독수리배. 그러니까. 이거 누가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3: 독수리 같은데.
0: 독수.
2: 아버님
0: 같은데 여기 사실.
3: 아, 나 여기 안 살아요.
2: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0: 어르신, 이거 독수리예요, 매예요?
4: 독수리 아니야?
0: 독수리, 독수리 매?
4: 독수리.
0: 독수리?
2: 아버님도 여기 안 사시죠?

0: 되게 가파르다. 아, 바로 저리 있네. 바로 인쇄해야지. 촛불 켜는 데가 있다.
1: 드리빙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2: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0: 또 나오셔야죠.
2: 아니, 사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0: 안 바쁘시잖아요.
2: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0: 완전 좋아요. 저 봐봐.
2: 와, 이렇게.
0: 아, 하트해변. 하트해변.
2: 아니 아니 아니.
0: 그러면
2: 하트해변 그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0: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 아니에요?
2: 그럼.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와.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0: 고서.
2: 고서 저수지.
0: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 한 잔 먹어야 돼.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2: 아, 아니 저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0: 아, 넘어가면 돼요.
2: 어, 깜짝이야. 어, 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암벽 등반 저 김진 선수는 왜 그래?
0: 네?
2: 왜 그래?
0: 아니 그냥 뭐 해봤어.
2: 잠깐만, 여기 멋있긴 하다. 어? 그 아웃도어 광고 같아 지금.
0: 이렇게?
2: 어. 전문 전문 암벽 등등자야.
0: 어,
2: 주.
0: 서산사 0.4km. 저희가 한 400m 왔나 보다.
2: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0: 해수욕장 보이겠지. 아, 이쪽 얘기했나 보다.
2: 그렇지.
0: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2: 설마.
0: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2: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네.
0: 이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2: 에이.
0: 진짜로.
2: 아이.
0: 아, 진짜로. 이 길이 있어, 이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트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시죠.
2: 네.
0: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2: 오. 오. 오.
0: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2: 우와. 그래. 저게.
0: 네.
2: 그 유명한 하트해변. 일명 하트해변. 근데 오병원님.
0: 네.
2: 미안한데.
0: 네.
2: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0: 아, 보는데.
2: 어, 딱 전망대 있고 나무 이렇게 데크 되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0: 이런 게 데크 아니에요?
2: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해변인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0: 그렇겠네.
2: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왔잖아.
0: 해수욕장 쪽으로
2: 왔지.
0: 네.
2: 올라가는 것 같아.
0: 정상 쪽으로?
2: 그럼 거기 저 데크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0: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2: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밀겠네. 급경사인데.
0: 아니 그래도 대충 윤광은 보여요.
2: 아니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쟤라고 뭐 안 바뀌겠어?
0: 내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2: 하트하지.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런 거 아니겠어?
0: 하트.
2: 하트. 감사합니다.

0: 이런 시간 너무 좋아.
1: 아니
0: 마을 산책.
1: 이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나 집이 다 파래요.
2: 저거는 병원인 건가? 보건소? 혹시?
0: 그런 것 같은데?
1: 주사기처럼.
0: 저기 우체국도 있어.
1: 아 우체국도.
0: 신안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특정한 섬마다 특정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때 신안 퍼플 섬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요 세 개 섬이야. 그리고 세 개 섬은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안좌, 박지, 반월. 옐로우 섬도 있어.
1: 어, 진짜? 그럼 그 섬에 가면 지붕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야?
0: 그리고 이제 노란색 꽃도 많이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도초도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금에서 도초로 넘어와서 초입에 있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그냥 내린 거잖아요.
1: 여기 진짜로 나중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1: 되게 예쁠 것 같아요.
0: 그렇지.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에 기대는 게 또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저런 우연히 내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예쁜 마을 산책 너무 좋아요.
1: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0: 아, 알았어.
1: 현지인도 잘
0: 모르는 하는 거야. 아, 내 모르는 게 어딨어.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그렇게 좀 포장 좀 해줘요.

0: 이게 그
1: 염전. 기금이나 도초나 오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2: 와, 당연히 없었죠.
1: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2: 염전.
1: 이게 1946년이래요.
2: 근데
1: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죠.
2: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 건가?
1: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2: 소금이 온다.
1: 소금이 온다. 오지호가 내 마음속에 온다.
2: 예?
1: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뭐 이제 소금 결정체도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2: 그렇지.
1: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2: 네.
1: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2: 햇빛이
1: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똘똘똘똘 밀어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 있잖아. 네. 저기다가 실어놓으면 맛있는 소금산이 이제 생기는 거야. 연부들이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 경건한 종교의식 보는 것 같다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요것만 싹싹 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죽을 맛이래. 이게 제일 힘든 노동 중에 하나래. 생각해봐.
2: 그렇죠. 뭐 햇볕에
1: 가릴 게 없잖아.
2: 가릴 게 없죠.
1: 밑에서 어우 그냥
2: 그럼. 젊은 친구들이 도회지로 나가니까.
1: 그렇지.
2: 뒤로 나가니까 더 인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1: 그래서 지금 사실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지.
2: 그냥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1: 염전을 그냥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을 한다는 거지. 마음이 짠이요?
2: 더 열심히 일해야죠.
1: 어쨌든 그게 조금 유명한 거지.
2: 아, 근데 진짜 크다.
1: 그럼.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build a brighter future.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Genius, which has develop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pressure levels during the precise semiconductor process. Also, we look into K2 Laser System, which has provided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that can give a boost to future industries. And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offered metal 3D printing solutions that can produce complicated met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last episode of SMEs on the Rise 2026, which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promis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Suwon Special City and their leading-edge technologies. Semiconductors are one of the part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for smartphones and AI technologies. Genius has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ntrol the ultra-precision vacuum environ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We look into Genius, which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premium vacuum valves.
1: A technology that can perfectly control air and even fine gas particles.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0: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1: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2: 만나서 반갑습니다.
1: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 밸브와 진공 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1: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3: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1: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this a bit better?
3: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Okay.
3: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4: 아, okay.
3: 이렇게
4: yes. And then closed.
3: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4: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3: 맞습니다.
4: Wow.
3: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일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4: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3: 맞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1: So your products are ultra 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2: 우리가 차를 운영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1: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2: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2: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0: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We introduce K2 Laser System, which aims to turn people's imaginations into realit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technologies that can increase safety across a wide variety of cutting-edge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cars? It's none other than precise processing and welding skills. So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lasers.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ir core technologies. K2 Laser System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studies on laser technologies. And it has given a boost to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future ones.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1: 아, 네, 반갑습니다. K2 Laser System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0: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1: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저희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고 그래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패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패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패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Wow,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0: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1: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0: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1: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0: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오.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와우.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0: 네, 저희의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0: 아,
1: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0: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1: 오케이.
0: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1: 오케이. This button?
0: 네.
1: Print.
0: 네.
1: That's it?
0: 바로 시작됩니다.
1: Oh, wow.
0: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1: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0: 네, 맞습니다.
2: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to-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0: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 Oh, it's finished already.
0: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Hey.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1: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0: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2: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1: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0: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1: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1: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0: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1: Good luck with the future.
2: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1: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제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들아.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0: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2: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0: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한산 조각이 났는데.
2: 안개 때문에 한 치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0: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0: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0: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리우, 내가 나가는 길을 찾아볼 테니까 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거라.
2: 왕자님.
1: 무서워? 자, 이 칼을 받아라.
2: 아닙니다. 이건 왕자님.
1: 아니, 비록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잃었지만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다. 자,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칼이 널 지켜줄 거야. 아버지,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들아, 안 돼. 안 된다, 칼라압!
2: 전하.
0: 리오, 넌 어서 칼라프를 따라가거라. 난 틀렸어.
2: 안 됩니다. 이대로 전하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를 끝까지 모실 겁니다.
0: 네 고집이 내 명령보다 무섭구나.
3: 발 밑에는 어둠,

0: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1: 우리 공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2: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3: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0: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주님 스펙부터 딱 1분만 들어봅시다.
2: 내가? 너 이거 받아.
0: 어, 뭐야?
2: 내가! 너네 빨리 준비해. 어서!
0: 진짜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2: 진짜 잘 봐요. 진짜. 내가 공주님 할게.
4: 아,
2: 공주님 말이야.
4: 그냥 진짜 짜증나.
2: 아우, 긴장돼.
5: 오, 매력 덩어리 도도한 미.

0: 자, 이쪽이야 형씨. 드디어 황궁 입성.
1: 아야, 여태 되져나간 도전자들 중에서 제일 몸이 좋네. 저 어깨 딱 벌어진 것 좀 봐. 언니, 나 완전 꽂혔어.
2: 야, 이 미친 기집애야. 침이나 닦아.
1: 어머머, 이게 웬일이니? 주책맞게?
3: 공주는 어딨어?
0: 어허, 참 급하시긴요.
1: 아주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얼굴 까파네, 진짜?
0: 팽!
2: 헛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자. 어, 아!
4: 야, 헛소리라고? 아, 나 어이가 없네.
1: 나 갈 거야!

0: 그란도트,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1: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0: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브랜드,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의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하고 말 거야.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0: 그것은 눈물이야. 풀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1: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수줍게 뛰는 새, 목숨은 하나.
0: 자, 이제 두 번째 수줍게 뛰는 중. 난 그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어.
1: 두 번째 수수께끼는 내일 아침 광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0: 황제 폐하! 폐하, 급히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옵니다.
1: 무엇이냐? 또 어느 불쌍한 이방인의 목이 잘려나간 모양이지?
0: 그게 아니옵고!
2: 그 낯선 사내가
0: 수수께끼를
2: 풀었습니다!
0: 예!
1: 지금 뭐라고 했나? 피의 수수께끼가 풀렸단 말이야? 트란도트의 상태는 어떠한가?
0: 그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1: 공주가 화를? 그 얼음 같던 아이가 드디어 감정을 느꼈단 말이지.
3: 그렇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좋은 거죠.
4: 황제 폐하.
5: 뭐야 저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4: 아무것도 아닌 목숨입니다.
6: 뭐냐고 묻잖니?
7: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1: 예의를 갖춰라! 그만! 넌 누구냐?
4: 오늘 당장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제발 제 주인을 구해주십시오.
1: 너의 주인이라면?
4: 어젯밤 이곳에 도착해서 기어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들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유일한 자가 너의 주인이란 말이지.
4: 예, 폐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삼킨 수많은 피물만으로도 끔찍하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주인마저 희생양이 된다면 이곳엔 영영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주인을 살려주십시오.

0: 제발 모든 걸 걷어주세요.
1: 너의 주인이 살 길은 오직 수수께끼의 벽을 부수고 저주를 끝내는 것뿐이다. 끌어내라.
2: 예! 예! 폐하!
0: 폐하!
3: 너희가 얼른 나가자!
0: 폐하!

0: 트란덧! 약속한 시간이다.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줘.
1: 그대가 절대 풀리지 않던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낸 이방인인가? 이름이 뭔가?
0: 제 이름은...
2: 이름은 됐어요. 어차피 오늘 죽을 목숨인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0: 그렇다면 내 이름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도 이 수수께끼 끝에서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
3: 역시 용기가 있어.
2: 허세 한번 끝내주는군. 좋아, 그렇게 더 자신만만해봐. 그래야 오늘 흘릴 너의 피가 더 값어치 있어질 테니까.
4: 이것은 악마에게 얻어낸 것.
5: 전하.
0: 아버지.
4: 어떡하라. 이것은 지옥 같은 기도.
3: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5: 전하.
4: 불행을 담은 선물. 세상의 그 모든 걸 파괴하지. 이것은 나에게 모든 것, 나를 살게 하는 오로지 나의 힘. 너는 알 수 없네.

0: 그것은 저주야. 또 불었다. 두 개나 불었어. 거짓말인데.
1: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 없지?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2: 흔들리다뇨. 그런 적 없습니다.
1: 하지만 너의 눈빛은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는 것 같구나.
2: 분노라뇨. 전 애초부터 가져본 적 없습니다. 마음 따위.
0: 당신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을 지우고 스스로 외면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줘. 그땐 그대의 저주의 벽도 내가 부숴버리겠어.
3: 어머나, 너 장난 아니다. 오빠 진짜 멋진 폭발이야.
4: 해냈어.
5: 이제 남은 수수께끼는 하나.
4: 와, 희망이 보여.
2: 감히 희망을 입에 담아. 아직 끔찍한 지옥이 남아있다. 시작하자.
0: 핑! 핑!

0: 여자인가?
1: 여자 아니면 남자겠지.
0: 난 누구?
2: 하나를 썼다.
0: 그대는 어디서 왔나?
2: 또 하나.
0: 저주 왜 깊은 곳? 난 누구? 살아있는 몸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몸인가?
3: 살아있는 죽음이다. 나는 누구냐?
0: 도대체 그대는 누구요?
2: 바보 같은 질문.
0: 바보 너의 거. 나는 누구? 희망은 있는가?
3: 희망은 없어.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있어.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새벽동이 트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럼 난 죽음으로 그대를 포기하겠습니다.

거부하지 말거라. 날이 밝으면 저 이방인의 집 아니면 너의 서약뿐. 만일 네가 이자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도 서약을 거부한다면 그땐 너 역시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0: 나라의 황제로서 명한다. 이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다. 저 이방인의 숨겨진 이름을 공주가 알아낼 때까지!
1: 전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2: 대체 그런 독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1: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0: 있어. 하나의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을 살리고 떠났어. 난 이런 사랑 못 해봤는데.
1: 왜? 대체 무슨 이유로?
0: 그것이 저 아이가 가진 전부입니다.
1: 그게 뭔데?
0: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것, 의미 없다. 진정한 사랑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랑은 의미 없다. 내 이름은 칼라프요.
1: 왜 이제 와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는 거지?
0: 이젠 나의 이름에 의미는 없어. 부끄러운 그 이름을 버려요. 하지만 기억해.

0: 당신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제발 날 또다시 혼자 어둠 속에 두지 말아줘. 제발.
1: 트란노트, 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신을 내던지며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희생이다.

0: 김치 지진 거지.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아, 너무 예뻐, 그것도.
2: 이건
3: 이게 좀 다르다.
0: 이게 좀 됐어, 이게. 아.
4: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2: 아, 그래요?
4: 네, 뭐. 네. 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2: 아, 서산동.
4: 둘째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하시죠, 지금.
5: 어? 집가?
4: 예!
2: 어?
4: 네, 네. 오,
5: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방도 치고 그래요.
0: 아니, 어미.
5: 저번에 너 따라갖고 가물었단께.
4: 삼봉 좋아하세요.
5: 삼봉
4: 좋아합니다.
5: 야,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2: 이달 말? 왜요?
5: 어제까지 상상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4: 아 이거 안 이용을 안 하니까
2: 남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4: 굳이 배를 안 타는 거구나.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0: 드디어.
1: 와, 비금 비금. 비금. 고마워.
0: 와, 왔다 왔다 왔다.
1: 비금도 왔다. 저기 그, 요 상징 그
0: 여기 예, 비금도. 예.
1: 저건 무슨 새일까?
0: 송골 매.
1: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이름과 네. 관련 있는 게.
0: 이거는 날비 아니야?
1: 날비자. 요거는
0: 금.
1: 날짐승 금자. 새. 날짐승.
0: 그러니까 얘.
1: 그렇지 그렇지.
0: 얘를 얘기하는
1: 그래서
0: 거지.
1: 그래서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가지고 비금도고 여기 이제.
0: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1: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0: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아... 근데 여기 이제 비금도에 네. 저 같은 네.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오...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
0: 아 그래요? 네.
1: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0: 선왕산.
1: 네.
0: 아래쪽 다 보이겠다 그러면.
1: 그지.
0: 방금 뭐, 말씀드린...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1: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건 볼 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핫헤븐 있잖아.
0: 핫헤븐.
1: 한우넘 해변. 네.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럼.
1: 아, 아주 힘들진 않겠지.
0: 아 그래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뭘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글이 있기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1: 독수리가 있긴 해 그지. 매나 매인가? 네.
0: 독수리 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2: 독수리 같은데.
0: 독수리.
1: 아버님
0: 같은데 여기 사실.
2: 아, 나 여기 안 살아요.
1: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0: 어르신, 이거 독수리예요, 매예요?
3: 독수리 아니야?
0: 독수리, 독수리 매? 독수리?
1: 아버님도 여기 안 사시죠?

0: 되게 가파르다. 아, 바로 저리 있네. 바로 인쇄해야지. 촛불 켜는 데가 있다. 드리빙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1: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0: 또 나오셔야죠.
1: 아니, 사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0: 안 바쁘시잖아요.
1: 그런데.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0: 운전 좋아요. 저 봐봐.
1: 와, 이렇게.
0: 아, 하태경.

0: 하트해변?
1: 아니.
0: 그러면
1: 하트해변 그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0: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 아니에요? 그러면?
1: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와.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0: 고서.
1: 고서 저수지.
0: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0: 아, 넘어가면 돼요.
1: 어, 깜짝이야. 어, 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암벽 등반 저 김진 선수는 왜 그래?
0: 네?
1: 왜 그래?
0: 아니 그냥 한번 해봤어.
1: 잠깐만, 어, 멋있긴 하다. 어? 어, 그 아웃도어 광고 같아 지금.
0: 이렇게?
1: 어. 어. 전문 전문 암벽 등반자야.
0: 어,
1: 저.
0: 서산사. 0.4km. 저희가 한 400m 왔나 보다.
1: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0: 해수욕장
1: 보이겠죠.
0: 아, 이쪽 얘기했나 보다.
1: 그렇지.
0: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0: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네.
0: 이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1: 에이.
0: 진짜로.
1: 아이.
0: 아, 진짜로. 길이 있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트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시죠.
1: 네.
0: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 오.
0: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1: 우와. 그래, 저게.
0: 네.
1: 그 유명한 하트해변, 일명 하트해변. 근데, 오 배우님.
0: 네.
1: 미안한데.
0: 네.
1: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0: 아, 보는데?
1: 어, 딱 전망대 있고 나무 이렇게 데크 되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0: 이런 게 데크 아니에요?
1: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해변인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0: 그렇겠네.
1: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에서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왔잖아.
0: 해수욕장 쪽으로
1: 왔지.
0: 네.
1: 올라가는 것 같아.
0: 정상 쪽으로?
1: 그럼 거기 데크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0: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1: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밀겠네. 급경사인데.
0: 아니, 그래도 대충 윤곽은 보여요.
1: 아니,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쟤라고 안 바뀌겠어?
0: 내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1: 하트인 거지.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거는
0: 그런 거 아니겠어? 하트.
1: 하트. 사랑합니다.

0: 이런 시간 너무 좋아.
1: 아니
0: 마을 산책.
1: 이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나 집이 다 파래요.
2: 저거는 병원인 건가? 보건소? 혹시?
0: 그런 것 같은데?
1: 주사기처럼.
0: 저기 우체국도 있어.
1: 아 우체국도.
0: 신안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특정한 섬마다 특정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때 신안 퍼플섬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요 세 개 섬이야. 그리고 세 개 섬은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안좌, 박지, 반월. 옐로우 섬도 있어.
1: 어, 진짜? 그럼 그 섬에 가면 지붕들이 다 노란색.
0: 그리고 이제 노란색 꽃도 많이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도초도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금에서 도초로 넘어와서 초입에 있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그냥 내린 거잖아요.
1: 여기 진짜로 나중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1: 되게 예쁠 것 같아요.
0: 그렇지.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에 기대는 게 또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저런 우연히 내렸습니다만 너무 예쁜 마을 산책.
1: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들.

0: 이게 그
1: 염전. 기금이나 도초나 오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2: 와, 당연히 없었죠.
1: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2: 염전.
1: 이게 1946년이래요.
2: 근데
1: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죠.
2: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 건가?
1: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2: 소금이 온다.
1: 소금이 온다. 오지호가 내 마음속에 온다.
2: 예?
1: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그 이제 소금 결정체가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2: 그렇지.
1: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2: 네.
1: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2: 햇빛이
1: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똘똘똘똘 밀어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 있잖아. 네. 저기다가 실어놓으면 맛있는 소금산이 이제 생기는 거야. 연부들이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 경건한 종교의식 보는 것 같다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요것만 싹싹 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죽을 맛이래. 이게 제일 힘든 노동 중에 하나래. 생각해봐.
2: 그렇죠. 햇볕에
1: 가릴 게 없잖아.
2: 가릴 게 없죠.
1: 밑에서 어우 그냥
2: 그럼. 젊은 친구들이 도회지로 나가니까.
1: 그렇지.
2: 뒤로 나가니까 더 인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1: 그래서 지금 사실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지.
2: 그냥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1: 염전을 그냥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을 한다는 거지. 마음이 짠이요?
2: 열심히 해야죠.
1: 어쨌든 그게 조금 유명한 거지.
2: 아, 근데 진짜 크다.
1: 그럼.

0: 세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의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1: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0: 미술 이론과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술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미술사 공부, 지식 생산을 하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 학과였죠. 그 4학년쯤 됐을 때 친구랑 우연히 이제 영상 이론과의 그 윤성 비평가의 실험 영화사라는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되게 매혹이 많이 됐죠. 근데 윤성 비평가께서 이제 오큘로라는 잡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영상 이론과 친구들 한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예술을 비평하는 잡지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 잡지를 만들게 되면서 비평지의 편집자이자 이제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덜컥 이렇게 비평이라는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하는 비평은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장르가 아니고, 그리고 특수한 누군가만 행하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행간이라는 책에서 그 문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비평적인 개념이 단번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비평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의 의미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었냐면 비평은 앎의 경계를 탐색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리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딘지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거기까지 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비로소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왔다 갔다,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 타기를 하는 행위가 이제 비평이라는 거죠. 나선 도서관에 그 책 번호가 다 있는데 1번 책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스파이럴이라는 책이거든요.
1: 상징적이에요.
0: 네. 이 책인데 이게 진짜 그 1번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 도서관을 이제 설비를 하고 거의 한 달은 이 책 한 권만 이거 서가에 놓고 지냈었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이 시작점을 정해놓고 과연 이것과 이렇게 옆에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상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는데, 도서관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픽을 설정한 게 시끄러운 도서관이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만든 책, 나선에서 만든 책들도 다 시끄러운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선 프레스에 대해서 어딘가에 이제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나선 프레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일링크스의 놀이터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 문장을 쓰게 됐는데, 그 일링크스라는 게 뭐냐면, 그 로제 카이바라는 인류학자,

애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놀이터는 토할 것 같은 일링크스의 놀이가 있는 놀이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감각,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런 종류의 읽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 뭐 디자이너들과 계속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책 만들기의 그 방향성들을 계속 뭐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저는 책과 관련해서 서점은 정치적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저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소비주의랑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비교적 자유롭고 훨씬 더 그 정치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의 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점 왜 안 하냐는 질문보다는 왜 전시장이 아니라 도서관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제 문제의식은 거기에 더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전시장으로만 가득한 미술 제도가 진짜 정말 지옥도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전시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요구잖아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만 하게끔 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 만든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생산과 소비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력들이 몇 해에 걸쳐서 지금 거의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적 작업이라는 건 결코 작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작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이 형성되는 그 거의 90% 이상의 그 생각의 시간들, 혹은 작품이 형성되기까지 필요한 어떤 관계들인데, 그런 게 깔끔하게 없어지고 거의 이제 끊임없는 생산만 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사물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공간은 넘쳐나는데 작업의 근간이 되는 생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 도서관을 만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애호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서관이 도서관 수익이 날 수 없는 공간인데 제가 이걸 일주일 감당을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내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제가 돈을 벌고 작업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주일 하루 정도는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책은 반드시 협업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산자들이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속돼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책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종이로 덩어리진 이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어떻게 관계성을 형성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재발명이 없으면은 결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산 모델을 상상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이제 어떤 일들을 반복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출판사를 차려서 작업을 하는 이유도 남의 출판사에서는 그

완전히 새로운 관계 발명은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고. 근데 이제 내 퍼블리싱 하우스에서는 모든 관계들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0년간 저는 작업하는 게 너무 사실 제일 재밌고 작업에 이렇게 몰입하고 작업에 쓰는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것과 별개로 되게 즐겁기 때문에 늘 작업만 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에 아주 이렇게 파묻혀 살았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나는 작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생각했다가 저번 주에 그 텍스트 디파트먼트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있는 키워드가 방랑자였거든요. 워라벨 이렇게 되게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에 대한 엄청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화나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과 휴식으로 이분화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부정적으로 부정화했을 때 휴식이라는 게 생겨나 버리는 건데 그럼 삶이라는 게 일과 일의 부정성으로 막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랑이라는 거는 일과 휴식이라는 구분 자체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방랑이라고 생각하면 일과 휴식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딘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떻게 방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여가와 휴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방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어긋남의 시작인 것 같고 비평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어긋나 있는 상태를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비평가라는 거를 관두지 못하고 가능한 오래 하고 싶고 모든 일의 근간으로 삼는 이유가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존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build a brighter future.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Genius, which has develop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pressure levels during the precise semiconductor process. Also, we look into K2 Laser System, which has provided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that can give a boost to future industries. And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offered metal 3D printing solutions that can produce complicated met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last episode of SMEs on the Rise 2026, which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promis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Suwon Special City and their leading-edge technologies. Semiconductors are one of the part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for smartphones and AI technologies. Genius has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ntrol the ultra-precision vacuum environ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We look into Genius, which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premium vacuum valves.
2: A technology that can perfectly control air and even fine gas particles.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1: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2: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3: 만나서 반갑습니다.
2: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3: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밸브와 진공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2: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4: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2: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this a bit better?
4: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4: 맞습니다.
2: Wow.
4: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2: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4: 맞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2: So your products are ultra-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3: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2: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3: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2: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3: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이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1: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usually leave no room for error. Based on the core materials and laser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K2 Laser System has developed sophisticated solutions for high-tech areas. We introduce K2 Laser System, which aims to turn people's imaginations into realit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technologies that can increase safety across a wide variety of cutting-edge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cars? It's none other than precise processing and welding skills. So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lasers.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ir core technologies. K2 Laser System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studies on laser technologies. And it has given a boost to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future ones.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1: 아, 네, 반갑습니다. K2 Laser System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0: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1: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저희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터빈 배터리 46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터빈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고 그래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펙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펙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펙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Wow,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0: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의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 to 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은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2: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2: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이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2: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2: Good luck with the future.
0: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0: 내시죠.
1: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2: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1: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우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2: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1: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0: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1: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0: 아버지, 아버지.
1: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0: 무슨 말씀이세요? 리우, 내가 나가는 길을 찾아볼 테니까 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거라.
2: 왕자님.
0: 무서워? 자, 이 칼을 받아라.
2: 아닙니다, 이건 왕자님.
0: 아니, 비록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잃었지만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다. 자,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칼이 널 지켜줄 거야. 아버지,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아들아, 안 돼. 안 된다, 칼라프!
2: 전하.
1: 리오, 넌 어서 칼라프를 따라가거라. 난 틀렸어.
2: 안 됩니다. 이대로 전하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를 끝까지 모실 겁니다.
1: 네 고집이 내 명령보다 무섭구나.
0: 발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0: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1: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2: 가실래요?
3: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4: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5: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0: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주님 스펙부터 딱 1분만 들어봅시다.
4: 내가? 너 이거 받아.
0: 어, 뭐야?
4: 내가! 너네 빨리 준비해. 어서!
0: 진짜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4: 진짜 잘 봐요. 진짜. 어, 내가 공주님 할게.
6: 아,
4: 공주님 말이야.
6: 진짜 짜증나.
4: 아우, 긴장.

0: 자, 이쪽이야 형씨. 드디어 황궁 입성.
1: 아야, 여태 되져 나간 도전자대 중에서 제일 몸이 좋네. 저 어깨 딱 벌어진 것 좀 봐. 언니, 나 완전 꽂혔어.
2: 야, 이 미친 기집애야. 침이나 닦아.
1: 어머머, 이게 웬일이니? 주책맞게.
3: 공주는 어딨어?
0: 어허, 참 급하시긴요.
1: 아주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얼굴 까파네 진짜.
0: 팽!
2: 헛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자. 어. 아!
4: 야, 헛소리라고? 아, 나 어이가 없네.
1: 나 갈 거야.

0: 그란도트,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1: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니.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0: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0: 오직 나만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하고 말 거야 오직 나만이
1: 오직 나만이
0: 오직 나만이

0: 그것은 눈물이야. 풀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1: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수줍게 끼는 셋, 목숨은 하나.
0: 자, 이제 두 번째 수줍게 끼를 줘. 난 그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음.
1: 두 번째 수수께끼는 내일 아침 광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0: 황제폐하! 폐하, 급히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옵니다.
1: 무엇이냐? 또 어느 불쌍한 이방인의 목이 잘려나간 모양이지?
0: 그게 아니옵고!
2: 그 낯선 사내가
0: 수수께끼를
2: 풀었습니다!
0: 예!
1: 지금 뭐라고 했나? 피의 수수께끼가 풀렸단 말이야? 트란도테, 트란도테의 상태는 어떠한가?
0: 그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1: 공주가 화를? 그 얼음 같다 나이가 드디어 감정을 느꼈단 말이지.
3: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좋은 거죠.
4: 황제 폐하.
5: 뭐야 저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4: 아무것도 아닌 목숨입니다.
6: 뭐냐고 묻혔니?
7: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1: 예의를 갖춰라! 그만! 넌 누구냐?
4: 오늘 당장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제발 제 주인을 구해주십시오.
1: 너의 주인이라면?
4: 어젯밤 이곳에 도착해서 기어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들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유일한 자가 너의 주인이란 말이지.
4: 예, 폐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삼킨 수많은 피물만으로도 끔찍하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주인마저 희생양이 된다면 이곳엔 영영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주인을 살려주십시오.

0: 제발 모든 걸 걷어주세요.
1: 너의 주인이 살 길은 오직 수수께끼의 벽을 부수고 저주를 끝내는 것뿐이다. 그럼 내라.
2: 예!
3: 폐하!
0: 폐하!
4: 너희가 얼른 나가자!
0: 폐하! 와, 저 폐하!

0: 프란돗! 약속한 시간이다.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줘.
1: 그대가 절대 풀리지 않던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낸 이방인인가? 이름이 뭔가?
0: 제 이름은...
2: 이름은 됐어요. 어차피 오늘 죽을 목숨인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0: 그렇다면 내 이름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도 이 수수께끼 끝에서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
3: 역시 용기가 있어.
2: 허세 한번 끝내주는군. 좋아, 그렇게 더 자신만만해봐. 그래야 오늘 흘릴 너의 피가 더 값어치 있어질 테니까.
4: 이것은 악마에게 얻어낸 것.
0: 아버지!
4: 어디라! 이것은 지옥 같은 기도.
3: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5: 전하!
4: 불행을 담은 선물. 세상의 그 모든 걸 파괴하지. 이것은 나에게 모든 것, 나를 살게 하는 오로지 나의 힘. 너는 알 수

0: 그것은 저주야. 또 불었다. 두 개나 불었어. 이게 말인데.
1: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 없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2: 흔들리다뇨. 그런 적 없습니다.
1: 하지만 너의 눈빛은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는 것 같구나.
2: 분노라뇨. 전 애초부터 가져본 적 없습니다. 마음 따위.
0: 당신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을 지우고 스스로 외면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줘. 그땐 그대의 저주의 벽도 내가 부숴버리겠어.
3: 어머나,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오빠 진짜 멋진 폭발이야.
4: 해냈어.
5: 이제 남은 수수께끼는 하나.
4: 와, 희망이 보여.
2: 감히 희망을 입에 담아. 아직 끔찍한 지옥이 남아있다. 시작하자.
4: 핑! 핑!

0: 밝혀라. 나는 누구인가.
1: 그대는 여자인가?
2: 여자 아니면 남자겠지.
0: 난 누구?
3: 하나를 썼다.
1: 그대는 어디서 왔나?
3: 또 하나.
0: 저주의 저주의 깊은 곳. 난 누구?
1: 살아있는 몸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몸인가?
0: 살아있는 죽음이다. 나는 누구냐?
1: 도대체 그대는 누구요?
3: 바보 같은 질문.
0: 바로 너의 거. 나는 누구?
1: 희망은 있는가?
0: 희망은 없어.
1: 눈물을 아는가?
0: 그러고 몰라.
1: 웃음을 아는가?
0: 그것도 몰라.
1: 행복은
0: 아무것도
3: 이제 막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새벽동이 트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럼 난 죽음으로 그대를 포기하겠습니다.

0: 거부하지 말거라. 나리 팔금이 저 이방인의 주인 아니면 너의 서약도, 만일 네가 비자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도 서약을 거부한다면 그땐 너 역시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황제로서 명한다. 이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다. 저 이방인의 숨겨진 이름을 공주가 알아낼 때까지!
1: 전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2: 대체 그런 독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1: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0: 죽었어. 하나의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을 살리고 떠났어. 난 이런 사랑 못 해봤는데.
1: 왜? 대체 무슨 이유로?
0: 그것이 저 아이가 가진 전부입니다.
1: 그게 뭔데?
0: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것, 의미 없다. 진정한 사랑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랑은 의미 없다. 내 이름은 칼라프요.
1: 왜 이제 와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는 거지?
0: 이젠 나의 이름에 의미는 없어. 부끄러움 그 이름을 버려요. 하지만 기억해, 내 이름 기억해.

0: 당신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제발 날 또다시 혼자 어둠 속에 두지 말아줘. 제발.
1: 트란노트, 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신을 내던지며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희생이다.

0: With every step taken, Panguchun Stream has accumulated stories. Here is another chronicler.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His work is the preservation of memories.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e people who vividly restored a part of Shilla engraved on a thin gold leaf into digital form. As the art of the past meets the technology of today, cultural heritage gains a new life.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From conservation scientists to digital artists and computer engineers. For them, the heritage of the past is a new future. Since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were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y are now preparing its digital heritage.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항 벽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How will the legacy of the petroglyphs along the Panguchun Stream awaken through new technology?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예요,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모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대항 벽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Digital heritage expert Kim Ji-kyo continues his new challenge in Gyeongju.
1: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At the site of the Gyeongju Apex Summit, the heritage of the past and the time of Shilla once again meet the people of today. He is the one who bridges the gap left by past artifacts with modern sensibilities. setting, the forest where the myths of Sheela slumber meets the digital world to be reimagined and transformed into reality.
1: 예, 바퀴 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A new space where myth and the virtual world converge.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Here, you can also see patterns inspired by the Panguda Terrace petroglyphs. The past does not linger. It seeps into new memories.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leaving humanity's traces on the rocks. And that heritage has now become a name known across the world.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It was a long-awaited moment.
3: 방구천의 양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The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hich everyone had hoped for. The real story begins now.
3: The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양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양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fog has swallowed the valley. We must wait a little longer for the slumbering world to awaken. This man treads carefully, afraid he might startle them. Still, they spot him in an instant.
1: 여기서 파란색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가까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You can't see them, but the chirping is so welcoming. The joy of encountering birds has brought him here.
1: Oh.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임베지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It's still young, yet it has already stepped out into the world.
1: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0: The forest is like a secret garden. Life flourishes along the waterways, and migratory birds that have traveled far rest here. Panguchun stream carries the pulse of life and never stops, even at this very moment. Within it, humans are part of nature.
1: Caput, 또 돈다. 지금 막 파란색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란색이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란색이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The photographer is waiting for the bluebird. Those raw, wondrous moments arrive like a reward for a heart that is waited with bated breath.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After a long wait, he encounters these precious lives. Their profound attachment to life is captured by the camera.

0: said the Shilla royal family were fascinating to him as well.
1: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부평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The people who visited the Panguchun stream and the names they left behind. The inscriptions on the rock spark the imagination.

0: historical puzzle was completed as two records connected.
1: 그 14년 후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의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A place where the breath of the past echoes like a story. 소리꾼 고영열 has come to see the petroglyphs in Cheonjeon-ni. He, who has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through traditional music, stands before this great heritage.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뭐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연결중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0: Uh-huh. 이곳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문화와 대중 그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요. 또는 전문 음악인에게는 이곳에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녹음과 시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이 된 공간입니다.
1: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0: 광장에 보면은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용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1: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J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6: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6: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 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7: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차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6: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6: The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 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놓지 못해서 이것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The railroad tracks have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ni Station and Namchuncheon. Though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on display is a nostalgic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6: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은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1: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3: 지금 4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1: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8: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운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 친구들 그리고 여자 친구들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비둘기호라 그래가지고 아주 서민적인 그런 풍경이었죠.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1: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For some people, the exhibit evokes cherished memories, while for others, it triggers fun memories of traveling by train. Some of the nostalgic exhibition pieces keep people lingering around.
9: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여기 가평 사는 분들이 그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0: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0: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1: Oh, 제가 원래 가평에 그냥 친구랑 총캉스를 하러 왔는데 이번에 숙소 앞에 보니까 음악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2: 이 교육 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3: 음악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당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0: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4: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0: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5: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0: 해상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에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1: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i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i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0: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Mountains and water are all changing color. They hit the road to enjoy the fall before these beautiful days draw to an end. They want to live their lives to the fullest. That's how the couple's romance began.
2: 물도 좋다.
3: 물도 깨끗하잖아.
2: 역시. 와, 낙엽 밟는 소리 좋다.
3: 응? 소녀가 되는
2: 건데. 야, 어머.
1: It's the most beautiful fall in their lives.
2: 시원, 너는 들었느니라. 낙엽 밟는 소리를.
1: Let's follow this couple in search of romantic autumn. The husband and wife are on the road again.
4: 우와, 여보, 여기서 보는 게 너무 멋있다.
5: 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단풍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 원없이 즐겨보세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1: This is Danyang, which is known for the fresh wind and the bright moon. A road trip through the fall colors brought them here.
5: 멋진 마님과 함께 또 이렇게 또 단풍 들다가 좋네요. 영광입니다.
4: 고창입니다. 꼬부랑.
5: 꼬불.
4: 어우,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좋습니다.
1: The resplendent scenery stretches along the meandering road.
2: 야, 이런 곳이 있네.
1: 어? They make stops where the landscape is irresistibly beautiful.
2: 어머나.
3: 단풍이 쫙 멋있지.
2: 어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5: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 자연하고 금방 접하잖아요. 가다가 바로 세울 수 있고. 저희들이 이걸 꿈을 꿨거든. 근데 이제 쉽지는 않더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은 또 느꼈어요, 진짜. 가다가.
2: 그렇지.
5: 너무
2: 가다가
5: 좋았지?
2: 좋은 곳이 있으면 딱 멈춰서 쉬었다 가고 구경하고 즐기고 가고. 이야, 어쩜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1: It was their long cherished dream to escape from the mundane and take off.
2: 노랑, 짙은 또 빨강.
5: 어떻게 더 젊었을 때 오토바이로 뒤타고 허리 잡고 한번
2: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네, 젊은 사람들.
1: Their dream finally came true in their twilight years. After retiring 2 years ago, they began to turn it into reality by climbing the 100 most beautiful mountains in Korea. Traveling by camp car was part of their dream. Now this couple enjoys life by traveling when they want to travel and pausing when they want to pause.
5: 멋진 추억이죠?
4: 네.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 있어요.
5: 그렇죠? 여기도 또 저 단풍이.
4: 여기 또 멋있네. 또 다른 또 즐겨보는 거.
1: They say only after they had paused could they finally see. Not the goal, but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4: 안 나오게 찍어봐. 네, 여기 단양 스카이워크입니다. 너무 막 확대하지 말고. 좀 멀리.
5: 아니, 확대. 이쁜 얼굴 확대해야지. 무슨 소리야.
4: 오길 잘했습니다.
5: 네, 그렇죠.
4: 멋집니다.
5: 이뻐. 네. 이야.
4: 멀리.
5: 마음에 들어?
4: 이런 데가 너무 이런 데까지 찍었잖아. 여기를 좀 더 많이 찍었어야지.
5: 잘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는 부부가 친구예요. 그래서 건강해야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고 이게 건강이라는 게 육체적 건강이지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1: It's been a long trip. Today, they want to make a stop under colorful trees. Shall we take a look at the camp car?
5: 이 차는 제가 제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2: 아유, 정리를 제대로 했나?
1: It's not very spacious, but it's fully equipped for camping.
5: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편하게 지금 안에도 해놨어요. 그냥 둘이 오버타게 잘 수 있게 딱 두 사람 딱. 그 대신 편의시설 다 있어요. 여기서 뭐 여름에는 에어컨 다 되고 겨울엔 따뜻한 전기장판 무시등이 다 되고.
2: 이게 씻는 게 이 차가 불편해서 싫어했거든요. 나오는 걸. 그리고 이제 구입할 때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It wasn't an easy decision to make, but now they know that even hardships can make them happy.
5: 맞아. Even
1: away from daily life, they still need three meals a day. That's a lot of food.
2: 집에 있는 냉장고 음식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요. 다 집에서 그냥 먹던 거.
5: 밥도 여기서 하지 않고 집에서 잡곡밥을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와서 대패 먹는 걸 쉬워.
1: They're having short ribs and steamed kimchi for dinner.
2: 위에다가
1: With a warm soup, nothing else is needed. 아, They keep their meals as simple as possible. 야. The couple has a camping role. 네. Keep things easy and simple.
5: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 많은 거야.
6: 고맙죠.
7: 몸 하나 더 주세요. 하나 좀 정없다니까.
6: 맛있어.
2: 남내품이요.
6: 뼈 없지?
2: 없어 없어. 맛있지.
1: Because they are free from cooking hassle, they have more time to enjoy.
2: I 장면은 좀 삭제해야 되겠는데.
5: 아, 정말 멋있잖아 이게. 열심히 찍은 건데.
2: 너무 반복적이잖아.
5: 그래도. 그래도 아, 나는 열심히 찍었는데 맨날 자르면.
2: 조금만 살려줄게 그래.
5: 조금만 살려주는 거야?
2: 저희가 한 뭐 1, 2년 전 영상만 봐도 이제 지금 모습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해가는 모습, 살아온 모습을 이제 계속 인생 앨범으로 저장을 해놓고
8: 세종에서 제일 높은 레스토랑
2: 이렇게 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가 클로즈업을 했다가 이러니까 잘릴 수밖에 없지.
5: 나름대로는 잘 찍어주려고 찍은 건데
2: 이거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또 편집했다고 또 뭐라고 하려고.
1: But don't they look like they have a pecking order?
5: 체중 얘기 됐어요.
2: 놀랄 것 같아서.
5: 말씀하세요.
2: 예, 간호장교 중령으로 전역했어요.
5: 우리 아버님.
9: 저는 대위요.
5: 네, 계급으로는 밑이고. 제대 저기는 고참이죠. 제 아주 이제 막 이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제대 이제 했으니까.
2: 아, 어, 사회
5: 선배지.
2: 사회 그러니까. 선배.
5: 이제는 이제 사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5: 네. 잘 가르쳐 줄게. 사회 생활은.

0: 그대로 머리 흰 것도 예쁘고 좋아요 저는 솔직히.
1: That they met, but now they have gray hair.
0: 흔들어보면서.
1: This is probably what it means to age gracefully together. Like this autumn, the couple is also growing old. Another exciting day begins. The weather is too good to stay still. The couple hits the road again. But what's all this?
2: 파크 골프 치러 왔어요, 지금. 아, 여기가 잘 됐어 갖고 온 길에 한번 쳐보고 가려고.
1: Park golf? It sounds unusual.
3: 미니 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원에 있는 그 파크 골프장에서 이 파크 골프채 이거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너무 가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 잔디밭을 걸을 수 있는 운동이라 아주 좋아요.
1: They like to play park golf because it doesn't require special equipment or much time and it's easy to play.
4: 야, 정부로 화이팅! 자, 여기는 딥코스 2번 홀. 파 5야. 130m. 신껏. 정부로 화이팅!
5: 엄청 길다.
4: 신껏.
1: They enjoy playing golf park wherever they travel.
5: Oh, yeah, good shot.
1: It's a fun and good workout at the same time.
4: Yeah,
2: yeah. 여행을 하면 집같이 정기적으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실은 이게 여행도 건강하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골프장 있으면 파크 골프장 있으면 골프장 치고 없으면 이제 걸어서라도 산책 겸 이렇게 하고 운동을 계속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3: 둘이 함께 배우다 보니까 파크 골프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다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둘 다 원해서 좋아해서 다니고 있어요.
1: The couple wants to travel together for as long as possible, which means they have to be healthy. It's even more fun because they can do it with their life partner.

0: 이야, 멋있다.
1: 멋있어?
0: 오, 패러글레이딩 타네. 완전히 강하고 쫙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패러가 아주 더 아름다워 보이네.
1: 저분들도 새가 돼갖고선 보는 거잖아. 너무 멋있게.
2: Now that their dream has finally come true, they want to try many things.
0: 군대 있을 때 안 타봤어?
1: 훈련만 받았어. 진짜는 마지막에는 안 탔어.
0: 안 타봤어?
1: 훈련만 받았어.
0: 우리 다음에 한번 타볼까?
1: 나 섣불리 약속 못해.
2: People say the best time in life is when you're in your 60s.
1: 아니면 지하 파가고 지하 풍발이.
2: This couple is in the pinnacle of their lives.
0: 지금은 결실의 계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가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돌아가고 싶어? 젊은? 젊은.
0: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1: 나도 자기 젊었을 때 꽃 같은 젊었을 때도 좋지만 지금같이 단풍 들고 멋있는 것도 좋아.
0: 그렇지. 마음이 젊어야 되니까. 마음.
2: One of the things they have learned is that autumn colors bathing in the sun can be even more beautiful than spring flowers.
0: 내일은 우리 어디로 갈까?
1: 내일? 저 해 넘어가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멋있을 것 같아.
0: 저쪽? 좋아.
1: 좋아?

0: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1: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0: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2: 만나서 반갑습니다.
0: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밸브와 진공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0: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3: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0: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this a bit better?
3: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 Okay.
3: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이렇게 yes.
0: And then closed.
3: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0: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3: 맞습니다.
0: Wow.
3: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0: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3: 맞습니다.
1: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0: So your products are ultra-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2: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0: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1: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 대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0: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1: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2: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usually leave no room for error. Based on the core materials and laser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K2 Laser System has developed sophisticated solutions for high-tech areas. We introduce K2 Laser System, which aims to turn people's imaginations into realit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technologies that can increase safety across a wide variety of cutting-edge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cars? It's none other than precise processing and welding skills. So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lasers.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ir core technologies. K2 Laser System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studies on laser technologies. And it has given a boost to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future ones.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1: 아, 네, 반갑습니다. K2 Laser System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0: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1: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제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고 그래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패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패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패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추출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Wow,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의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 to 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0: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2: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1: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0: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1: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1: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0: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1: Good luck with the future.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뭐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0: In this place, the residents can experience music through the culture and the public. Also, for professional musicians, they can come here and create and record and even have a concert hall. So, it's a mixed culture space for a mixed culture.
1: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0: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1: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J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6: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6: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2: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차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6: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6: The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 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놓지 못해서 이것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The railroad tracks have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ni Station and Namchuncheon. Though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on display is a nostalgic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6: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1: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3: 지금 40~5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1: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7: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린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들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두들기호라 그래가지고 아주 서민적인 그런 풍경이었죠.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1: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8: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여기 가평 사는 분들이 그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0: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Although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9: I was originally just with friends to play songs, but this time I saw the music studio in front of me.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10: 이 교육 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11: 음악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던 자부심 느끼고 있어요.
1: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0: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네,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1: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2: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0: When people think of traveling in Korea, which city comes to mind first? 서울, 부산, 경주, or maybe Jeju Island? There are plenty of amazing cities and attractions to choose from. But today, we're heading somewhere a little different. Rare and fascinating records that aren't easily found in everyday life. And a collection of intriguing artifacts waiting to be discovered. Let's go check them out on KNOW. We're here at Sejong Lake Park in Sejong City, Chungcheongbuk-do Province.
1: 호수공원 너무 좋아요. 잔잔하기 때문에.
0: Taking in the unique scenery of Sejong Lake Park. These two guests are joining us on today's adventure.
2: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재협이라고 합니다. Elena,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나요?
3: 세종이요.
2: 맞아요. 세종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3: 세종대왕이죠.
2: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 만원권 집회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세종특별시에는 행정수도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3: 저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2: 이렇게 아늑한 세종에 좀 볼만한 보물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에요. 엘레나,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3: 지난주에 귀하 시험 봤거든요.
2: 귀하 시험?
3: 그래서 귀하 시험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와 역사 여러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2: 그죠.
3: 그래서 좀 많이 배웠어요.
2: 지금 우리가 갈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그 모든 대통령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2: 네.
3: 이제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떠나볼까요?
3: 네, 너무 좋죠.
0: Just a 5-minute walk from Sejong Lake Park. This is our destination for today. The Presidential Archives.
4: 저희는 200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은 역대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이곳 전시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뉴스에서만 보던 대통령분들이 다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다.
3: 맞아요.
0: This is the Hall of Former Presidents, where the stories of Korea's former presidents are brought together.
3: 단어로 그림을 만들어진 것 같은데.
2: 안 그래도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었거든. 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 연설문을 작성하잖아. 그 연설문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 대통령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IMF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개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3: 대통령에 대해 잘 몰라도 이런 단어만 보면
2: 그치, 그 시기에 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0: With that, our warm-up tour is complete. Let's dive into the main exhibits. The fourth floor explores the evolution of Korea's presidential system. From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augurations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cy.
3: 외국의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도 있지만은 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어린이한테 받은 서한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되게 특이한 점은 이 학생이 참외 씨앗 66개를 보냈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그 실제 참외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2: 다른 국가 어린이까지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네. 있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네.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3: 네, 맞습니다.
0: Right. It feels like we're witnessing living history.
3: 와, 글씨가 참 예뻐요.
2: 아, 한문을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와, 피체가 진짜.
0: This is where visitors can see the handwritten calligraphy of former presidents.
3: 한글이지만 또 의미 있는 제가 또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읽어보실 수 있으시죠?
5: 기록이 역사다?
3: 네, 맞습니다. 오케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에 그 성남에 있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셨고 그때 이런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2: 정말 기록관에 딱 알맞은 네. 내용을 딱 써주시고
3: 그렇습니다. 네.
0: Exactly. These records are what brings history to life. The third floor is called the President's Space. I wonder what we'll find here.
2: 딱 보니까 약간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 데 맞나요?
3: 맞습니다. 아,
2: 그럼 연구사님 네. 이곳에서는 그럼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3: 여기는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즐기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2: 아, 그냥 편하게 즐기면
3: 네,
2: 되나요?
3: 네, 그렇습니다.
2: 가운데 앉아서 찍을까?
3: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Wow! Feels like we're at a summit meeting.
2: 대통령이 된 기분입니다. 엔젤라는 어때?
6: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3: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2: 아, 바로 가볼까요?
3: 네. 네. 여기는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2: 혹시 그 대통령 분들께서 서명하실
3: 맞습니다.
2: 때 이곳에서 하시잖아요.
3: 네.
2: 오, 얼마나 많이 찍어주는 거야?
6: 이런 사진 많이 찍을 수 아, 있는 맞지, 기회가 맞지. 없습니다.
2: 고마워.
0: Let's be honest. Most people never get the chance to step inside a place like this. That alone makes these photos pretty special.
3: 춘추관이라고 프레스룸 아시죠? 네. 기자들과 예, 브리핑하는 공간인데요.
0: Whenever there's an important announcement, official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step up to the podium and brief the press. Looks like reporter Elena has a question for Taehyuk, the spokesperson.
5: 네,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예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2: 5년 후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컬처가 더욱 주목받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step into places you've only seen on TV. No wonder it's such a memorable experience. Thanks to its incredible collection of exhibits, this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aces in the venue. It's where visitors can see the gifts received by Korean presidents.
3: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받으신 선물이 중에 월석이 있는데요.
2: 혹시 저 젤리 안에 박혀 있는 게 그 월석인가요?
3: 맞습니다. 이 태극기도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갔다 온 것입니다.
0: Wow! From a moon rock to a Korean flag that traveled to the moon. The history of diplomacy is filled with some truly extraordinary gifts. But the value of these presidential gifts goes far beyond their rarity. The gifts exchanged during diplomatic visits often reflect the culture, traditions, and identity of each country. If Korea were to give a gift in return, what would be the perfect choice?
1: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모형 같은 거에다가 어떤 그런 레이저라든지 각인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네.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 점에서 가장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7: 엘레나는 어떠셨나요?
5: 저 몰도바에 그런 기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 몰도바에도 이런 네.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7: 감사합니다. 사실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는 거를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통령 기록물 하면은 진짜 대통령 기록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이 더 많이 활용돼서 그런 것들이 연구나 어떤 그런 발전에 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0: The records of a president aren't just the story of one person. They're the story of a nation. Here, the footsteps of Korea's president and the moments that shaped modern Korean history come together in one place. And since it's open to everyone, be sure to add it to the itinerary when visiting Korea.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더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비우라.
1: 아, 어우. 어, 이 끊어졌는데? 오시게요?
2: 동그라미가 아닌데 삼각형을 만드셨어.
3: 마음이 제가 이렇게 세모졌나 봐요.
4: 와, 그냥 젓가락이 필요 없네요. 수저로 떠먹어도.
5: 안동에는 정말 밤에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네요.
3: 뭐 보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신기하면서도 또 친근하고.
5: 안동에서 무엇이 있을지 막 설렐 것 같아요. 정말 이 안동은 마을 곳곳이 정말 명소들이 많은데 이번에 가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3: 이번에는 마을이 아니라 네. 좀 걷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5: 걷는 시간이요?
3: 살짝 좀 걸어보면은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다.
5: 근데 계속 설명하실 때마다 좋은 데가 있다.
3: 아, 그래서 했는데. 실망시켜드린 적 있어요?
5: 하긴 맞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냥 걸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다?
3: 네.
5: 아, 거기서 뭐가 있을까 봐요.

0: 이게 물이 흘러내릴 때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물소리도 계속 납니다.
1: 그러니까 겨울에도 멋있고 여름에도 멋있을 것 같은데.
0: 가슴이 그냥 시원해지지 않아요?
1: 시원합니다. 네. 아, 진짜 멋있다, 폭포.
0: 폭포 올라가면 좋은 거 있다니까.
1: 아, 네, 폭포 위에 지금 저기에 만유정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뒤에 보이는 게?
0: 네, 저 만유정. 자, 여기가 바로 만휴정. 멋있죠?
1: 와, 진짜 멋있다. 와.
0: 여기가 네. 옛날에 이제 김계행이라는 문인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연산군 때 뿐이에요, 연산군.
1: 연산군?
0: 네, 그래서 비교적 늦게 과거에 급제를 하셨는데 네. 벼슬길이 잘 풀려가지고 대사관까지 가신 거야. 근데 대사관이면 이제 그게 무슨 직책이냐면은 왕이 잘못하는 거를 계속 이제 이 상소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왕이 근데
1: 연산군이잖아요. 한참 막 이거 막 여기다 무건수행 막 그런 그러니까. 거 걸어놓고
0: 그래서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려가자. 네. 해가지고 만년에 이제 이 정자를 짓고 여기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만년에 쉬는 휴식하는 네. 정자다 해서 만휴정.
1: 야, 그것도 그렇지만. 저 앞에 보이는 저 폭포수 기가 막힙니다 진짜.
0: 와. 근데 저기 지금 보면 옆에 네. 한자로 써 있잖아요.
1: 네, 뭐 무슨 가무, 네. 뭐 가무,
0: 오가 무보물, 네. 보물 유청백.
1: 뜻이 무슨 뜻이죠?
0: 그러니까 오가 우리 집에는 네. 보물은 없다. 근데 오직 보물이 있다면
1: 이곳
0: 청백뿐이다.
1: 청백. 네. 그 약간 청백리.
0: 청백함.
1: 청백함.
0: 그 이제 이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1: 아, 그럼 굉장히 검소하시고
0: 네. 자기 이제 네. 인생 좌우명을 딱 써놓으신 거죠.
1: 어머나. 근데 저 여기 장소 있잖아요. 아, 예, 예. 기억이 납니다.
0: 네.
1: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0: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네. 장소죠, 여기가.
1: 자, 기가 막힌 곳이죠.

0: 요하오 같이 하자고 했던 거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1: 무효요 늑대에서 무효요
0: 여기 딱 그 자리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병헌 씨가 이 정도로 그 버터 바른 분인 줄 몰랐네 빨리 들어가시죠 자 이야
0: 이리 오너라
1: 실례합니다
0: 이리 오너라 나궁이 딱 되는
1: 거네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기서 머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0: 어? 보니까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네요
1: 네. 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0: 들어가야죠.
1: 올라가서 또
0: 그 들어가야죠
1: 정취를 한번 느껴봐야죠 와.
0: 아니 또 이게 들어와 보니까 와,
1: 야.
0: 눈치 죽인다. 와, 아니 아,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얼어있지만 네, 또 이게 물이 이제 여름 때 되면은 물 소리 들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또

0: 그래도 여기 서니까 네. 정말 이 계곡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아요?
1: 약간 우리가 그 김계행 선생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지 그런 않나요?
0: 기분. 왜 여기 지으셨는지 알겠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일단 만유정에 오면은 여기도 정말 좋긴 하지만 또 이게 있대요. 만유정에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기 보면 측정기가 있거든요.
0: 어? 아 이게 자연의 소리를 듣는 용도군요. 그러니까
1: 딱 쓴 다음에 여기 여기 누르면
0: 오 일단 보고 싶은 거를 네. 눈으로 찾은 다음에
1: 야 새 소리 안 들리세요?
0: 저는 바람 소리지.
1: 저 새 소리 들려요 이쪽에.
0: 소리까지 바람 소리. 오, 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밌다 이거 괜찮다.
1: 네. 어, 저 들었어요.
0: 어떤 거요?
1: 우리 뱃살 방귀 뀌는 소리.
0: 아니요 안 꼈어요.
1: 뭐가 피식 소리가 나는데?
0: 아니야.
1: 아니에요?
0: 아 좋아서 피식 웃음이 나.
1: 아 그래요?

0: 와, 또 가다 보니까 뭐 또 여기 보니까 이 뭐죠? 이 고택은 아닌 것 같고.
1: 여기가 네. 서원이에요. 묵계서원.
0: 묵계서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따지자면은 약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1: 타고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까 봤던
0: 만유정.
1: 네, 만유정 보고 왔잖아요. 네. 거기를 지으셨던 분 김계행 선생님.
0: 아,
1: 김계행 선생님을 네. 기리는 제사를 네. 지내는 곳이 바로.
0: 아, 이곳이요. 네.
1: 아. 아, 이게 한번 헐렸었네.
0: 네.
1: 그러니까 철폐령. 고종 8년 때 서원 철폐. 그때 이제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방 세력이 너무 흥하니까 네. 서원을 다 없애버리자.
0: 아, 없애버리자.
1: 해가지고 그때 한번 헐렸는데, 네. 네, 이제 다시 1915년에 강당만 이제 짓고 98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한 거네요.
0: 아,
1: 일단 들어가 보시죠.
0: 네, 들어가 보시죠. 우와,
1: 읍청루
0: 진짜 멋있다. 뭔가 되게 유용이 넘치네요. 여기 위에서들 막 그 막 시 막 읽고 막 이런 거 하시나?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0: 네.
1: 좀 바람 좀 잘 통하는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해야 덜 졸겠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되게 멋있다.
1: 읍청루.

0: 우와, 근데 이, 어 투호인데요, 투호? 아, 와, 잘 난다.
1: 투호 놀이.
0: 예. 네. 두 개. 어, 저 친구 되게 잘하는데.
1: 잘한다. 너 투호 이렇게 잘하네, 처음 봐.
0: 두 개.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하나.
1: 들어갔다. 와.
0: 두 친구분들이 이렇게 던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1: 아, 그리고 네.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0: 하고 싶죠.
1: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그럼 약간 동심의 세계로.
1: 동심의 한번, 세계로 네. 돌아가서.
0: 그래서 한번. 뭐 색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1: 저는 파란색 하겠습니다.
0: 파란색. 저는 이 색깔 가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저희 좀 뒤쪽에서 해야 되는 거
1: 아닌가요? 조금 뒤로 가야지 우리는.
0: 뒤쪽으로. 이게 처음에 0점 조절을 잘해야 돼.
1: 그러니까 0점, 0점을 잡아야 돼.
0: 일단 첫 번째 발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돼가지고 균형을.
1: 자, 그럼 준비된 사수로부터. 네.
0: 첫 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 자, 0점.
1: 아, 실패. 길었어, 길었어. 길구나. 네. 아,
0: 실패.
1: 아까. 아, 아깝다. 이게 안 들어가냐? 이게 안 들어가?
0: 아, 자, 다섯 개 실패. 저 일단 저도 다섯 개 쏘겠습니다. 첫 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 정신 집중. 헐.
1: 거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2: 어, 아, 이거 난 포기 상태였어. 어, 이게 얼마? 아, 세 개.
0: 아, 아, 어렵다. 자, 마지막 한 발씩. 마지막 한 발.
1: 자, 차! 아, 나 진짜.
0: 잠시만요. 의식 좀 추려야지. 자, 갑니다.

0: 내기 한번 합시다.
1: 내기.
0: 내기.
1: 내기는 뭘로요?
0: 진 사람이 커피 속이.
1: 제기차기는 네. 제가 학창시절에 좀 유명했습니다.
0: 어떤 걸로요?
1: 웃긴 걸로.
0: 웃긴 걸로? 저는 학창시절에 제기로 유명했습니다.
1: 뭘로요?
0: 제기발랄.
1: 제기발랄로? 네. 아. 타. 타. 타.
0: 하. 하. 그러면 제기를.
1: 자, 동시에.
0: 동시에 차가지고 제일 많이 찬 사람.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자, 갑니다.
1: 아, 네.
0: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예! 예! 열한 개. 아, 탁쌤 하나?
1: 두 개, 그럼 두 개.
0: 아, 두 개 찾았어요? 두 개?
1: 커피를 쏘겠습니다.
0: 승자는 테이블로, 패자는 계산대로. 가십니다. 와, 카페가 뭐 한양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네요.
1: 그러니까
0: 신기하네.
1: 안녕하세요.
0: 계세요. 와. 안녕하세요.
1: 여기도 지금 구업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2: 네, 맞습니다. 원래 성원에 주사라고 해서 여기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학생들 밥도 지었던 곳인데 네. 이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꾸며서.
1: 원래 성원에 딸린 건물이었군요.
2: 네, 맞습니다. 아.
1: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학식 먹는 학생 식당이네요.
0: 아, 이곳이요? 아, 약간 급식실.
2: 네, 급식실. 좋아하세요.
1: 뭐 먹으면 좋아요?
2: 아, 제가 살짝 들었는데 한양 네. 아메리카노.
1: 한양 아메리카노.
2: 네.
0: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전자에다가 네. 해가지고.
2: 안동이 또 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빵이 있어요.
0: 네. 사과빵도 한번.
2: 같이 해서 세트로 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2: 네, 그렇게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1: 야, 이게 커피라는 걸 어떻게 믿어, 이거. 야. 누가 봐도 이거 막걸리인데.
0: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와.
1: 근데 받기 전에는 막걸리였는데, 네. 받고 나니까 살짝 좀 기분이.
0: 아, 색깔 때문에.
1: 이게 약간... 차약 같네.
0: 한번 한잔 하실까요?
1: 네. 야. 커피 잘 내리시는데?
0: 사양 먹었으니까. 와, 일단 커피도 커피지만, 와, 저는 이 빵. 안동 사과빵.
1: 모양이 너무 예뻐. 와,
0: 가운데 뭐 들어있지?
1: 파당금 들어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신앙금 들어있네요.
0: 신앙금.
1: 맛있어요?
0: 맛있어요.
1: 저도 그러면은
0: 진짜 맛있다. 이게 또 카페에서 먹는 커피와 이 또 서원에서 먹는 커피 맛이 다릅니다.
1: 전혀 다르죠.

0: 여기가 이제 관아였던 모양이네요. 천성 관아.
1: 이야, 거의 이 정도 급이면 포도청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0: 오, 여기 써 있어요.
1: 어.
0: 천성현 아문. 천성현 아문이니까 네. 관아의 문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1: 아 근데 여기 되게 무서운 곳 아니에요? 그런데
0: 죄를 졌으면 네. 무섭고
1: 여기 다 포졸들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 삼지창에 딱
0: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들고 지켰겠죠.
1: 누군가 들어가면은 어허
0: 이러고 탈을 맞고
1: 웬 놈이냐 그러면서 막 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백성들 그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 이제 경제 상황. 아 오늘은 뭐 좀 이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뭔가 이게 사람들이 바쁜지 아니면은 그냥 뭐 비어 있는지 그걸 좀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사실 제대로 된 수령이면 네. 밥 짓는 시간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네. 밥 짓는 연기가 제대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것만 살펴봐도 많은 정보를 또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0: 권장 붙어 있어.
1: 이야
0: 무서운 데가 많네.
1: 뭐 권장 맞는 것도 있고 또 죄인들 네. 또 그
0: 함거라 그래서
1: 예, 함거 앞에다 소
0: 호송차죠 호송차
1: 네 저 귀양 갈 때 타고 다니고
0: 그러니까 도망가기 힘들게 네. 목에다가 이제 무거운 걸 걸어놓는 그
1: 권장 한번 어떻게 제가 맞아볼까요 한번
0: 왔는데 그래도 네.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 공평하게 우리 네. 갈비보로 하시죠.
1: 아 그러면은 삼세판.
0: 삼세판.
1: 네, 삼세판.
0: 삼세판.
1: 잠깐만요. 오케이. 가위바위.
0: 뭐가 나와?
1: 가위바위.
0: 뭐가 나와? 어?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1: 일수. 아, 아니 다시 다시. 아니 다시.
0: 아니야. 내면은 바로 물르기 없는 거야.
1: 어,
0: 일단 1승입니다. 자,
1: 자 가위바위보.
0: 2승.
1: 가위바위보.
0: 2승.
1: 끝났네요. 3판 2승제니까.
0: 아, 3판 2승제니까 네. 끝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1: 이게 이제를 네가 알렸다. 아,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이렇게 해서
0: 이게 옛날에 그래서 네. 그 관아에서 정말 힘이 셌던 네. 게 이 형졸들이에요.
2: 형졸들이요?
0: 네. 왜냐하면 네. 형졸들이 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때리는 것도 형졸들이 하거든.
2: 네, 네.
0: 그러니까 형졸한테 네. 뭘 갖다 바치지 않으면
2: 네.
0: 세게 때린단 말이지 이거를.
3: 어 잠깐만요.
0: 어젯밤에 나한테 물 좀 갖다 줬어요 내가. 봐주지 좀 내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부패의 온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3: 아이고 좀 전에
0: 옥이라는 게.
1: 와 근데 이게.
0: 아 근데 이게 진짜 묵직해요 이게.
1: 와. 아 이게 또 곤장 때릴 때. 네. 물 뿌리잖아요. 찰싹
0: 물벌기, 물벌기.
1: 더 아프게 만들려고.
0: 더 아프게.
1: 들고서 그냥 여기서 풀 스윙으로 그냥 이렇게 저 간다요. 팍 이렇게.
0: 그것도 어디서 본 거야 또?
1: 그거. 사극에서 많이 봤어.
0: 그러니까.
1: 네.
0: 자 이것도 한번
1: 네.
0: 들어가 아,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1: 이것도 제가요?
0: 체험을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죠.
1: 이 들어오자마자 죄인이 된 것 같죠? 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어휴. 아 잠깐만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탁자 바꿔요.
0: 어, 네?
1: 안 들어가요 이게.
0: 아 진짜?
1: 아 사이즈가 안 맞아. 안 맞아.
0: 왜 저는 맞을 거라고 단정을 하시죠?
1: 아, 앉아보세요 한번. 어, 쏙 들어가네요. 맞네. 탁살 거였네. 자.
0: 아 기분 이상해 이거. 아, 왜 담고 그거를?
1: 안 다쳐 이게. 잠깐만요.
0: 아,

0: 난 없어요. 난 죄가 없어.
1: 예끼 살아봐. 얘라.
0: 뭐가 잘못했다고.
1: 에이.
0: 아니 소리 이거.
1: 제이.
0: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그러시오. 아.
1: 좀 어떠세요? 기분이?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0: 매우 언짢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0: 아, 모진 사람이네 이 사람 모진 사람이었어.
1: 이거 보면은 왜 백성들이 막 돌 던지잖아요. 네. 침도 뱉고 막 이러고.
0: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모진 네. 사람이었어.
1: 아니 아까 권장 맞을 때 좀 열받더라고요.
0: 아, 진짜. 아니 우리 화해하는 거 이제.

0: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억울한 백성들이 무릎 꿇고 이제 이 사또한테 그런 거죠. 사또 억울합니다. 옆집에서는 개똥이 녀석이 하면서 내가 며칠 전에 돈을 빌려준데 갚지 않습니다.
1: 사또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사옵니다.
0: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1: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저는
0: 며칠 전에 두 섬을 빌려가서 이 도둑놈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1: 안 들려. 안 들려.
0: 얘라 이 나쁜 사람아.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담았었다. 이 모습 여기서.
2: 그러니까 옛날은 아마 저 문이 다 이제 열려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현령의 의자가 있었을 거고.
0: 그렇죠. 여기 다 포졸도 다 이렇게 서 있었을 거고.
2: 굉장히 위험이 넘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0: 딱 모습이 이쪽에 관사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현령들이 묵었던.
2: 딱 봐도 좀 살림집 느낌이 나요.
0: 이건 부엌이고.
2: 주방이고.
0: 네. 야, 이거. 다듬이잖아요,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2: 아니, 거기에서 왜 또 트롯 박자가 나오죠? 못 먹어도 구워 한 번.
0: 이런 식으로.
2: 아, 그렇네.
0: 예. 네. 다듬이돌이 여기 왜 있을까요?
2: 다 또 출근하실 때 이렇게 옷이 또 의관 그렇죠. 정제돼 있어야 되니까
0: 또 그 각도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다듬이질을 또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방관들은 단신 부임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거든요.
0: 네.
2: 식소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0: 네네.
2: 단신 부임을 여기 해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노비들이 이제 생활을 책임져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0: 아, 그래서. 엄청 막 이렇게 화려하거나 크지 않고 딱 그냥 그렇죠. 지낼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해놨군요.
2: 근데 진짜 역사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0: 네. 그래서 안동 오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2: 아, 그래요?
0: 옛 그 선조들의 그 풍습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2: 곳이 많아요.
0: 예, 장소잖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ung Hee-seok Research.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위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아들아.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0: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2: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0: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우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2: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0: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0: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0: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리우, 내가 나가는 길을 찾아볼 테니까 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거라.
2: 왕자님.
1: 무서워? 자, 이 칼을 받아라.
2: 아닙니다. 이건 왕자님이...
1: 아니, 비록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잃었지만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다. 자,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칼이 널 지켜줄 거야. 아버지,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들아, 안 돼. 안 된다, 칼라프!
2: 전하.
0: 리오, 넌 어서 칼라프를 따라가거라. 난 틀렸어.
2: 안 됩니다. 이대로 전하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를 끝까지 모실 겁니다.
0: 네 고집이 내 명령보다 무섭구나.
3: 발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철.

0: 길들이라.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1: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2: 가실래요?
3: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4: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5: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0: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주님 스펙부터 딱 1분만 들어봅시다.
4: 내가? 너 이거 받아.
0: 어, 뭐야?
4: 내가! 너네 빨리 준비해. 어서!
0: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4: 잘 봐요.
0: 진짜.
4: 내가 공주님 할게.
6: 아,
4: 공주님 말이야.
6: 그냥 진짜 짜증나.
4: 아우, 긴장돼.

0: 자, 이쪽이야 형씨. 드디어 황궁 입성.
1: 아야, 여태 되져나간 도전자들 중에서 제일 몸이 좋네. 저 어깨 딱 벌어진 것 좀 봐. 언니, 나 완전 꽂혔어.
2: 야, 이 미친 기집애야. 침이나 닦아.
1: 어머머, 이게 웬일이니? 주책맞게.
3: 공주는 어딨어?
0: 어허, 참 급하시긴요.
1: 아주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얼굴 까파네, 진짜?
0: 팽!
2: 헛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자. 어? 아!
4: 야, 헛소리라고? 아, 나 어이가 없네.
1: 나 갈 거야!
0: 오!

0: 그만둬도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1: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0: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어.

0: 그것은 눈물이야. 풀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1: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수줍게 뛰는 새, 목숨은 하나.
0: 자, 이제 두 번째 수줍게 뛰를 줘. 난 그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어.
1: 두 번째 수수께끼는 내일 아침 광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0: 황제폐하! 폐하, 급히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옵니다.
1: 무엇이냐? 또 어느 불쌍한 이방인의 목이 잘려나간 모양이지?
0: 그게 아니옵고!
2: 그 낯선 사내가
0: 수수께끼를
2: 풀었습니다!
0: 예!
1: 지금 뭐라고 했나? 피의 수수께끼가 풀렸단 말이야? 트란도트, 트란도트의 상태는 어떠한가?
0: 그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1: 공주가 화를? 그 얼음 같다 나이가 드디어 감정을 느꼈단 말이지.
3: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좋은 거죠.
4: 황제 폐하.
5: 뭐야 저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4: 아무것도 아닌 목숨입니다.
6: 뭐냐고 묻잖니?
7: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1: 예의를 갖춰라! 그만! 넌 누구냐?
4: 오늘 당장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제발 제 주인을 구해주십시오.
1: 너의 주인이라면?
4: 어젯밤 이곳에 도착해서 기어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들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유일한 자가 너의 주인이란 말이지.
4: 예, 폐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삼킨 수많은 피물만으로도 끔찍하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주인마저 희생양이 된다면 이곳엔 영영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주인을 살려주십시오.

0: 제발 모든 걸 거둬주세요.
1: 너의 주인이 살 길은 오직 수수께끼의 벽을 부수고 저주를 끝내는 것뿐이다. 그럼 내려.
2: 예! 예!
3: 폐하!
0: 폐하!
4: 나가! 얼른 나가자!
0: 폐하!

0: 트란돗! 약속한 시간이다.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줘.
1: 그대가 절대 풀리지 않던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낸 이방인인가? 이름이 뭔가?
0: 제 이름은?
2: 이름은 됐어요. 어차피 오늘 죽을 목숨인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0: 그렇다면 내 이름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도 이 수수께끼 끝에서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
3: 역시 용기가 있어.
2: 허세 한번 끝내주는군. 좋아, 그렇게 더 자신만만해봐. 그래야 오늘 흘릴 너의 피가 더 값어치 있어질 테니까.
4: 이것은 악마에게 얻어낸 것.
0: 아버지!
4: 어떡하라! 이것은 지옥 같은 기도.
0: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5: 전하!
4: 불행을 담은 선물. 세상의 그 모든 걸 파괴하지. 이것은 나에게 모든 것, 나를 살게 하는 오로지 나의 힘. 너는 알 수 없는

0: 그것은 저주야. 또 불었다. 두 개나 불었어. 이게 말인데.
1: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 없지?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2: 흔들리다뇨. 그런 적 없습니다.
1: 하지만 너의 눈빛은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는 것 같구나.
2: 분노라뇨. 전 애초부터 가져본 적 없습니다. 마음 따위.
0: 당신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을 지우고 스스로 외면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줘. 그땐 그대의 저주의 벽도 내가 부숴버리겠어.
3: 어머나,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오빠 진짜 멋진 폭발이야.
4: 해냈어.
5: 이제 남은 수수께끼는 하나.
4: 와, 희망이 보여.
2: 감히 희망을 입에 담아. 아직 끔찍한 지옥이 남아있다. 시작하자.

0: 맞춰라. 나는 누구인가?
1: 그대는 여자인가?
2: 여자 아님 남자겠지.
0: 난 누구?
3: 하나를 썼다.
1: 그대는 어디서 왔나?
3: 또 하나.
4: 저주 왜 깊은 곳? 난 누구?
1: 살아있는 몸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몸인가?
0: 살아있는 죽음이다. 나는 누구냐?
1: 도대체 그대는 누구요?
3: 바보 같은 질문.
0: 망도 있고 난 누구?
1: 희망은 있는가?
0: 희망은 없어.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새벽동이 트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럼 난 죽음으로 그대를 포기하겠습니다.

0: 거부하지 말거라. 날이 밝으면 저 이방인의 죽음 아니면 너의 서약들. 만일 네가 비자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도 서약을 거부한다면 그땐 너 역시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황제로서 명한다. 이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다. 저 이방인의 숨겨진 이름을 공주가 알아낼 때까지!
1: 전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2: 대체 그런 독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1: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0: 죽었소. 하나의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을 살리고 떠났어. 난 이런 사랑 못 해봤는데.
1: 왜? 대체 무슨 이유로?
0: 그것이 저 아이가 가진 전부입니다.
1: 그게 뭔데?
0: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것. 의미 없다. 진정한 사랑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랑은 의미 없다. 내 이름은 칼라프요.
1: 왜 이제 와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는 거지?
0: 이젠 나의 이름에 의미는 없어. 부끄러운 그 이름을 버려요. 하지만 기억해, 내 이름 기억해.

0: 당신 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제발 날 또다시 혼자 어둠 속에 두지 말아줘. 제발.
1: 트란노트, 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신을 내던지며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희생이다.

0: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build a brighter future.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Genius, which has develop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pressure levels during the precise semiconductor process. Also, we look into K2 Laser System, which has provided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that can give a boost to future industries. And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offered metal 3D printing solutions that can produce complicated met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last episode of SMEs on the Rise 2026, which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promis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Suwon Special City and their leading-edge technologies. Semiconductors are one of the part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for smartphones and AI technologies. Genius has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ntrol the ultra-precision vacuum environ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We look into Genius, which has achieved growth by developing premium vacuum valves. A technology that can perfectly control air and even fine gas particles. It's a vacuum technology tha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productivity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oday, we take a look into Genius,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high-tech vacuum valves to the global cutting-edge industries. Genius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firm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high vacuum valve technologies, which used to depend highly on imports. Based on the precise desig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uilt core infrastructure for high-tech industries.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I'm Peter. So your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I understand, are helping the cutting-edge manufacturing sector.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1: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전지 태양광을 생산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인 진공밸브와 진공밸브를 제어하는 압력 프레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vacuum valves that can control the pressure levels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valve bodies and controllers. I think that our viewers might be unfamiliar with the term vacuum valve, so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at type of product?
2: 일단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나 안에 가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압력이나 가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라운드 타입 스로틀 밸브고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고 이 제품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생산 중에 나오는 미세한 입자나 흉 같은 거를 항상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배출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0: So can we see the throttle valve in action to understand it a bit better?
2: Yeah. 보통 디스크가 0도에서 90도로 열고 닫으면서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오픈 클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 Okay.
2: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가
3: 아, 오케이.
2: 이렇게 easy. yes.
3: And then closed.
2: yes.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이 점점 커지거나 이제 장비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런 스탠다드 타입 말고도 블레이드 타입이나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또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So blades would mean they're thinner, like little sections.
2: 맞습니다.
3: 와우.
2: 보통 유리창에 있는 그런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일들을 잘라서 만들어서 최대한 디스크가 오픈했을 때도 앞뒤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3: I see, because this sticks out a little bit, but the blades are much thinner.
2: 맞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Also, it has carried out reliability test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3: So your products are ultra-precision parts, which don't even allow for slight erro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1: 우리가 차를 운영할 때 기아가 스틱과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압력 제어 컨트롤러도 스틱인 PID 제어와 오토인 오토 튜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 오토 튜닝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저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만 구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유수한 두 개 회사 정도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related industries. It has constantly accelerate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exports.
3: So with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customers abroad, that makes the overseas market really important. Is Suwon Special City helping you out in that way as well?
1: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또는 오늘 같은 영상 제작 지원을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By constantly making innovative attempts, Genius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I believe that the company is looking to broaden your scope in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moving ahead. So what are your goals and hopes for the future?
1: 창업을 시작한 후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해외 저희들이 개발한 진공 밸브와 압력 제어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저희 목표 있고 저희 회사가 이름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I'm sure that day will come very soon with the label Genius.
0: Genius has taken the lead in the Korean cutting-edge industrial secto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Ultra-precision laser technologies usually leave no room for error. Based on the core materials and laser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K2 Laser System has developed sophisticated solutions for high-tech areas. We introduce K2 Laser System, which aims to turn people's imaginations into realit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technologies that can increase safety across a wide variety of cutting-edge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cars? It's none other than precise processing and welding skills. So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lasers.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ir core technologies. K2 Laser System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studies on laser technologies. And it has given a boost to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future ones.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1: 아, 네, 반갑습니다. K2 Laser System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0: And K2 Laser System, what kind of company is that?
1: K2 Laser System은 2004년도 법인 설립 이후로다가 저희가 좀 다양한 레이저 마킹 기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금파이버 금속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Uh-huh.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4180에 대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4180 원통형 배터리는 전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lots of in-house technologies helping you to expand. By overcoming the limits facing the current laser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t has developed a hybrid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ricky metal substances more effectively. So is this one of your company's main product?
1: 최근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장비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레이저라 그래갖고 블루 레이저와 IR 레이저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그런 최신형 레이저 장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웰딩했을 때 비드가 굉장히 고운 비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웰딩할 때 가장 문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패터들입니다. 보통 상당히 그 스패터들이 제품들의 오염이라든가 화재를 일으키다든가 제품 불량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패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0: Based on the premium facilitie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firm has offered customized laser solutions to its clients. It has built an in-process real-time testing system, which can check the product quality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a result,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has increased, and the defect rate has decreased as well.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cale and also the systematic process of all your operations here, including the automated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those large frames.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ompany's biggest strengt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duct quality?
1: 첫 번째는 이 레이저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대거 보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라도 저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품질을 올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I can really feel that depth of expertise when it comes to lasers. By expanding the lineups for laser equipment, the company aim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field.
2: 그리고
0: Also,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operating with the Korean and global partners.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strong points to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될 가장 좀 결정적인 계기는 수원시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긍정적인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맞는 밀착형 정책들을 우리가 수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해외 나가는 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시로 지원해 준다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0: They seem very active in their helping of companies. S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your compan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many industrial scenes and stages.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K2 Laser System?
1: 저희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 사업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0: Well,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Today, we took a closer look at K2 Laser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thanks to its introduction of innovative laser solutions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ccess and another big stride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Aside from simply making products with metal substances, advanced metal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erged in related industrial areas. Metal printing has developed cutting-edge metal 3D printing skills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We explore metal printing, which has given a boost to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These days, all you need is an idea to create a 3D design file easily. But turning that design into metal, that's not so straightforward. It costs money and it takes time. But here, they use metal almost like ink to print out your designs. Where ideas become reality in metal form, let's take a closer look. Metal printing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Based on the company's own metal 3D ink as well as printers, the firm has paved new pathways for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The advanced metal production method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vided to various laboratories, companies, and even educational sites. Could you introduce us to the company briefly?
1: 네, 저희 메탈 프린팅은 금속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이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 획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Oh, intriguing. The current metal 3D printing process requires ventilation facilities as well as complicated procedures. However, the company has developed metal inks which enable more convenient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So wh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1: 저희의 대표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가우스 MT90과 가우스 잉크입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높은 장비 비용과 또 사용 방법이 까다로워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 대표 제품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사용하기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속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AD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하여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하고 바로 파일만 입력하면 원하는 금속 부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품입니다.
0: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strengths of your products?
1: 기존의 금속 3D 프린터가 레이저를 활용해서 금속 분말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고온의 히팅 장치가 필요했던 필라멘트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가우스 잉크를 활용한 PME 방식의 잉크 페이스트 타입의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Oh.
1: 무엇보다 구리, 그 외 티타늄, 스틸,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현재 총 7가지 이상의 잉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0: Wow.
1: 원하시는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이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금속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It would be great to see the device in action. What kind of designs can we create with this?
1: 네, 저희 이 가우스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금속 부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의뢰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0: Wow.
1: 혹시 피터께서 지금 당장 뽑아보고 싶은 부품이 있다면 제가 바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an make it instantly. Okay, well, what about this one?
1: 아,
0: yes, but you've got lots of different metals. Could we do it maybe in a different color, in copper?
1: 피터가 골라준 이 구리로 제가 한번 금속 부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이 잉크를 바로 여기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잉크를 장착하고요.
0: 오케이.
1: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금속 부품 출력이 시작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0: 오케이. This button?
1: 네.
0: Print.
1: 네.
0: That's it?
1: 바로 시작됩니다.
0: Oh, wow.
1: 이 방식은 재료 낭비도 없고 원하는 금속 부품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0: It's quicker than the other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1: 네, 맞습니다.
0: Thanks to the compact devices and easy-to-follow manuals, the company's metal 3D printing methods can be implemented more conveniently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The stable metal ink technology that can prevent leaking or running down at room temperature is the biggest strength.
1: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0: Oh, it's finished already.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피터가 고른 구리 잉크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 외에도 원하는 금속 소재가 있다면 티타늄이나 니켈, 철, 텅스텐 등 이 원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금속 소재로 마음껏 뽑아볼 수 있다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잉크 제형의 금속 소재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고 자랑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0: Overseas, what has the response been like?
1: 현재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객들로는 독일, 체코, 에콰도르, 미국, 일본 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견적과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Wow, that sounds like a bright future ahead. In the field of metal 3D printing, even a small error can affect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The advanced metal printing skills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CES, 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held in the US, the firm has enjoyed positive reviews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Japan.
2: So seeing the technology firsthand, coming up with these little components is great, but what about for mass production? Can your product handle that?
1: 저희의 이 금속 3D 프린팅 방식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장비 도입 가격과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소량 양산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Metal Printing has built a precise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ir accumulated skills,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and emerged as a promising company in the metal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continuous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a boost to the company's growth.
2: What would you say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이 수원 특례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CES 전시회 참여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지원, 또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 대표자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2: That's such a wide variety of help and support. What are your goals and your hope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의 잉크 기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양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의 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 목표입니다.
2: Good luck with the future.
0: This was just a design on a screen, but now it's a real metal item. Turning ideas into reality. It's an exciting change in metal printing,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more approachable. And that's going to open up lots of new possibilities in manufactur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 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그런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썩은 광장을 따라 걸었지. 썩은 낙엽, 썩은 사과가 굴러다니고 게임을 난 할 줄 모르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너는 말한다. 나는 배워야 한다.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것을,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을. 그래, 각오를 다진다. 장갑을 벗고, 흰 장갑을 벗고, 장갑을 치우고, 손을 치우고 배워야 한다. 바닥에 한 사람이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다.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다. 몇 장은 둥근 맨홀 뚜껑으로 굴러가서 뒹군다. 맨홀 뚜껑에는 도시가스가 씌어져 있다. 뚜껑을 열지는 않는다. 가스가 있다. 우리에게는 가스가 있다. 가스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게가 없고, 가스는 소리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가스는 부드럽고, 가스는 온화하고, 가스는 은은하게 순조롭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가스는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가스로 가득 차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산책 같은 건 필요 없다. 산책길에 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용없다. 해는 우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빨리 떨어지고, 저기 광장의 끝이 벌써 보인다. 끝을 향해 제대로 나 있는 길, 반듯한 길을 따라 걷는다. 썩은 광장에 당신은 서 있어요. 입에서는 태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너는 반듯한 이마를 들고 이번에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화면을 두드리지 말라고, 썩은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새로 나온 게임을 배우지 않는다.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이수명입니다. 등단한 지 28년 되었고요. 붉은 담장의 거북,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 마치, 물류창고, 그리고 올해 출간한 도시가스까지 8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시를 쓰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래서 내용, 형식, 언어, 그 어떤 방향으로든지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언어놀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일상 뭐 그 자체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도 혁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시에 그 신체 분리와 절단의 이미지가 초기 시에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는 그 관성적으로 잘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분리된 신체는 그 어떤 전체와 연결된 기능이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막 전체가 됨으로써 인간의 삶이나 뭐 투쟁, 뭐 절망, 불가능, 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빨들의 춤에는 입판원이 퇴근하면 이가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빠진 이빨들이 화장실에서 춤을 추고요. 외판원이 죽은 후에는 무덤에서도 춤을 춥니다. 이빨이 외판원의 몸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그가 죽은 후에도 이게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명랑함, 슬픔, 한거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상상, 그리고 이제 그 안 보이던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집중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러한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빨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관찰, 상상, 집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그러한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피 같은 거 놓고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호흡을 고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자리에 그냥 딱 앉아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게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텅 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정리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시인들의 경우에 어떤 소재가 전통적이거나 좀 모던하거나 이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 이렇게 그 좀 치우친 시를 쓰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폴라의 경우에는 나오는 소재는 좀 전통적이고 서정적인 소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시라고만 하기에는 되게 좀 환상적인 면도 있고 몽상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시가 되게 좀 복합적이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초청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해외 작가와의 어떠한 그 만남이나 영향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일단 그 해외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 그것이 좀 먼저 이게 중요한 측면일 것 같아요. 그 강렬한 시들을 읽으면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시라고 하는 거를 좀 새롭게 확장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 더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시를 읽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저는 그 차이보다도 교류와 그 공감의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뭐 출간 계획 이런 건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를 쓸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시 읽고 쓰고 뭐 그렇게 지내는 그냥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Korea Initiative.
2: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1: The K Initiative.
3: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와, 간다, 간다, 간다.
5: 잘 부탁드립니다. 어.
6: 여기가 그거기다. 화...
7: 여기도 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8: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9: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럼.
8: 자연의 조각칼.
4: 자연의 조각칼.
8: 전설의 행작가는
4: 멋있다, 이거. 자연의 조각칼 진짜 아, 멋있다.
8: 그런 거지.
10: 나는 이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하다. 여행 와서 자전거로.
11: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0: 아우, 쌀쌀합니다, 아침. 공기가.
1: 잘 주무셨어요?
0: 잘 잤습니다.
2: 와, 네, 아침에 또 여기 또 어떻게.
0: 어, 분주해, 분주해.
2: 와,
0: 분주해.
2: 와, 배 크다.
0: 목포는 뭐다? 목포는?
2: 항구다.
0: 항구지라. 항구지라. 목포 앞바다에도 뭐 섬이 많고 또.
2: 그쵸.
0: 뭐 목포 신안 연계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
2: 고등학교 때.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전학을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방학 때 내려와서
0: 아.
2: 배 타고 명사심리해수욕장이라고
0: 아, 네. 저기 비금도 있는 거
2: 비금 옆에
0: 그 원평항 동쪽에 있는 거
2: 네네.
0: 알지 알지 저희는 오늘 이제 비금도랑 도초도
2: 비금하고
0: 도초도
2: 도초.
0: 요건 사실 이제 신안에 속한 이제
2: 아,
0: 신안군이잖아요 네. 비금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북항 선착장에서도 탈 수 있고
2: 네.
0: 좀 규모가 큰 저 항동 쪽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2: 어, 그쪽 있죠.
0: 거기서도 탈 수 있어요.
2: 거기 엄청 크잖아요.
0: 차이가 뭐냐?
2: 네.
0: 거기는 쾌속선
2: 네.
0: 한 1시간 남짓.
2: 어.
0: 여기서는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이제 뭐 암태도 이런 데 들르기 때문에.
2: 아, 네, 저희 아버지 고향이
0: 우이도.
2: 도초면 우이도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그 네.
0: 도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2: 네.
0: 이번 여행은 그 우리 오배우님의 뿌리를 찾아서.
2: 나의 뿌리를 찾아서
0: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네. 싶고. 저는 이제 배를 타고.
2: 네.
0: 안에 뭐 삶은 달걀이라도 있겠지?
2: 저 살짝 배고파요.
0: 배고파.
2: 3봉 1봉이래서요.
0: 목포는 항구지라 이거 되지만 네. 목포는 요즘 말로는
2: 네.
0: 먹포지라.
2: 먹포지라.
0: 먹포지라.
2: 아,
0: 맛있는 먹포지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2: 자, 갑시다. 네.
0: 갑시다.
2: 네.
0: 근데 생각보다 배가 크다.
2: 그죠,
0: 커. 목포요, 안녕.
2: 아~
0: 목포요 잠시 안녕.
2: 목포요 잠시 안녕.
0: 잠시 안녕. 신안 댕겨 올게요. 어, 이거 충청도인가?
2: 갔다 올게.
0: 갔다 올게.
2: 와.
0: 간다.
2: 간다. 움직인다 이제. 와.
0: 선생님 우리가 비금도 가잖아요.
2: 네네네.
0: 비금도랑 도초도
2: 네.
0: 두 개가 다리로 연결돼 있어.
2: 어...
0: 선안문대교라고.
2: 선안문대교.
0: 그래서 이제 두 섬에 계신 분들은 편하지 왔다 갔다. 비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2: 저는 예전에 비금이 무인도라고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0: 그리고 한번 네. 이따 우리가 보긴 할 텐데. 네. 겨울 동화.
2: 네, 네. 가을 동화.
0: 아, 가을, 겨울 동화.
2: 가을 동화.
0: 가을 동화. 아, 추워서 그래.
2: 네.
0: 그분이 왜 사계 연작 시리즈 찍었잖아요.
2: 네.
0: 봄의 알츠.
2: 봄의 알츠도 있어요.
0: 거기 그게 비금도에 있는 한우놈 해변이라고 거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 아,
0: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로 이제 하트 해변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2: 하트 해변.
0: 근데 사실 비금도가 제일 유명한 건 소금. 천일염. 염전.
2: 신안 앞바다니까.
0: 그렇지.
2: 아, 신안이니까.
0: 국내 소금 생산량의 네. 몇 프로를 신안군이 담당하고 있을까?
2: 90%.
0: 90%?
2: 네.
0: 거의 다?
2: 네.
0: 어, 짠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쓰셨는데? 좀 낮춰.
2: 좀 낮춰요.
0: 낮춰.
2: 아, 너무 썼나?
0: 너무 썼어.
2: 아, 근데 신안
0: 소금
2: 좋잖아. 워낙 유명하니까.
0: 약 70%.
2: 70%?
0: 70%. 그것도 엄청난 거죠. 어. 근데 그 천일염 최초의 염전이 있던 곳이 만들어진 곳이
2: 네.
0: 비금도.
2: 와,
0: 비금도. 유명하지. 와.
2: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0: 아이,
2: 나 목포 사람 맞나?
0: 아이, 괜찮아요. 전설의 여행 작가는 여행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2: 아,
0: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나 진짜 모른다.
0: 하,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2: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0: 아니, 그 유명한 하트 해변, 일명 하트 해변.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2: 염전.
0: 이게 1946년이래요. 어.
2: 근데
0: 도초도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다 드셔야 돼요.
0: 그럼.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별다른 뭐 필요한 거.

0: 여기 여객실.
1: 아, 여객실. 와, 이거 봐, 이거. 240명 탄다.
0: 오, 많이 타네.
1: 얼마나 크길래 240명 타지?
0: 누워갈 수 있는데. 아,
2: 이렇게 누워갈 수 있네.
3: 아, 되게 따뜻해.

0: 따뜻해.
1: 아, TV도 있고.
0: 갔다가.
1: 왜? 네?
0: 갔다가.
1: 아, 구경하고 저러세요.
0: 너무 따뜻해.
1: 엄청 따뜻해요?
0: 너무 따뜻해. 와, 너무 따뜻해.
1: 240명이면, 와, 여기 사람 진짜 예전에.
0: 그치.
1: 많았을 때는.
0: 그치.
1: 그러면. 출출한데 매점이
0: 낫지. 아, 좋지. 예, 예. 너무 낙지가 있나?
2: 아니.
1: 아니, 진짜 있나 봐. 고마워,
2: 진짜.
1: 배에서 안하고를 판다고?
0: 아니, 사장님, 불편하게. 진짜 배 안에서 병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병어.
3: 다 있어요. 해 떠갖고 그냥 방금 떴거든요. 민어랑.
0: 어머, 오배우.
1: 예, 네.
0: 있어.
3: 민어랑.
0: 민어도 있어, 심지어.
3: 여기 한 마리는 말리고요. 지금 말리려고 이제 반해 놓고 다 있어요.
0: 배 위에서.
3: 예, 예.
0: 아, 이거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배 위에 사과 옆에 민어가 있어? 사과. 아, 좋아. 아버지 좋아. 아이 가지 마. 이 글자로는 왜 그래?
4: 아, 이것도 오늘 가져온 건데.
0: 어머님이 이 매점 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3: 지금 18년 넘었어요.
0: 와, 똑같은 배에서?
3: 네.
0: 이 배에서 18년?
1: 이 배에서만?
3: 이제 배가 두번 바꿔졌어.
1: 아, 두번 바뀌어가지고. 예전 철선 아니었어요, 완전히. 네, 그냥 철선, 완전 철선.
0: 18년 하시면 그때 따님 태어나기 전이겠네.
3: 아니요, 이제 학교 다녔죠. 28살인데.
4: 이거 나와서 결
3: 한번 조성하시오, 내가 나가서.
1: 저는 안 돼.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3: 같이 먹어요.
0: 아, 미치겠네.
1: 야, 민호가 웬 말이냐.
0: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1: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민호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 맞았는데.
0: 그러니까 어제
1: 회 민호가 있네.
0: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먹어도 돼요?
4: 네.
0: 먹어도 돼요?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1: 아, 지겹지. 아,
0: 그렇지. 이거 서울에 얼마인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어회.
1: 많이 비싸요.
0: 엄청 비싸.
1: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생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청고추장.
0: 와.
4: 이것도 이제 얼마 못 해요.
0: 나 아침 9시에 민어회 먹긴 처음이야.
1: 저도 그래.
0: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1: 아니,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3: 여기다가 싸서 먹어봐요,
0: 왜. 아, 나 미치겠네.
3: 이거 이 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너놈들과 같이 먹어봐.
0: 배 매점에서 홍어잇국을 끓이신다고요? 야, 반장 없네.
1: 이거 볶은 거.
4: 네.
0: 이거 김치 좀
4: 볶은 거.
0: 그렇지, 김치 지진 거지.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4: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고 이렇게 궁금하다. 살을 빼야 되는데. 많이 알아요. 홍어잇국도 많이 알고.
1: 아, 홍어잇국은 또.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4: 아, 서산동.
1: 둘째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 하시죠 지금.
3: 어? 집가?
1: 예.
0: 어?
1: 네.
3: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방도 치고 그래요.
0: 아니 어머니.
3: 저번에 너 따라고 가물었단게.
1: 삼봉 좋아하세요?
3: 어,
1: 삼봉 좋아합니다.
3: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0: 이달 말?
3: 왜요? 어제
4: 손님이 없어서
3: 너무 안 되니까 이제.
4: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1: 아, 이거 이용을 안 하니까.
4: 장암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1: 굳이 배를 안 타는 건가.
0: 그렇지.

0: 드디어. 와.
1: 비금, 비금. 비금. 고마워.
2: 와, 왔다, 왔다, 아, 왔다.
1: 비금도 왔다. 저기, 그, 요, 요 상징 그.
2: 여기? 예, 예. 비금도. 예, 예.
1: 저건 무슨 새일까?
2: 송골, 매.
1: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이름과 네. 관련 있는 게.
2: 이거는 날비 아니야?
1: 날비자. 요거는
2: 금.
1: 날짐승 금자. 새. 날짐승.
2: 그러니까 얘.
1: 그렇지, 그렇지.
2: 얘를 얘기하는 거지.
1: 그래서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아.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해가지고 아. 비금도고 여기 이제.
3: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1: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3: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아... 근데 여기 이제 비금도에 네. 저 같은 네.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오...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
3: 아 그래요? 네.
1: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3: 선왕산.
1: 네.
3: 아래쪽 다 보이겠다고요.
1: 그지?
3: 방금 뭐, 말씀드린...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1: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걸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걸 볼 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하트 해변 있잖아.
3: 하트 해변.
1: 한우놈 해변. 네.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아...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럼.
1: 아, 아주 힘들진 않겠지.
3: 아, 그래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뭘까 이게.
2: 우리나라에 이글이 있기 독수, 쉽지 않잖아요.
1: 독수리가 있긴 해, 그지? 매나? 매인가? 매?
3: 독수리배. 그러니까. 어. 이거 누가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4: 독수리 같은데.
3: 독수.
1: 아버님
3: 같은데 여기 사실.
1: 아, 나 여기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3: 어르신, 이거 독수리예요, 매예요?
5: 독수리 아니야?
3: 독수리 매? 독수리.
1: 아버님도 어. 여기 안 사시죠?

0: 되게 가파르다. 아, 바로 저리 있네. 바로 인사해야지. 촛불 켜는 데가 있다. 드리빙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1: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2: 또 나오셔야죠.
1: 아니, 사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2: 안 바쁘시잖아요.
1: 그런 거네.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0: 완전 좋아요. 저 봐봐.
1: 와, 이렇게.
2: 아, 하트해변. 하트해변.
1: 아니 아니 아니.
2: 그러면
1: 하트해변 그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 거 같고.
2: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 아니에요?
1: 그러면.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와.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2: 고서.
1: 고서 저수지. 고서.
2: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 한 잔 먹어야 돼.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 저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2: 아, 넘어가면 돼요.
1: 어, 깜짝이야. 어, 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암벽 등반 저 김진 선수로. 왜 그래?
2: 네?
1: 왜 그래?
2: 아니 그냥 뭐 해봤어.
1: 잠깐만, 여기 멋있긴 하다. 어? 그 아웃도어 광고 같아 지금.
2: 이렇게?
1: 어. 전문 암벽 등반가야.
2: 어,
0: 서산사. 0.4km. 저희가 한 400m 왔나 보다.
1: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해수욕장 보이겠죠.
2: 아, 이쪽 얘기했나 보다.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2: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네.
2: 이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1: 에이.
2: 진짜로.
1: 아이.
2: 아, 진짜로. 이 길이 있어, 이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트해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시죠.
1: 네.
2: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 오. 오. 오, 오, 오.
2: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1: 우와. 그래. 저게. 네. 그 유명한 하트해변. 일명 하트해변. 근데 오 회원님.
2: 네.
1: 미안한데.
2: 네.
1: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2: 아, 아 보는데.
1: 어, 딱 전망대 있고 나무 이렇게 데크 되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2: 이런 게 데크 아니에요?
1: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해변인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2: 그렇겠네.
1: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에서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왔잖아.
2: 해수욕장 쪽으로
1: 왔지.
2: 네.
1: 올라가는 것 같아.
2: 정상 쪽으로?
1: 그럼 거기 저 데크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2: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1: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세상 형인데. 아, 밀겠네. 흑경사인데.
2: 아, 그래도 대충 아, 중강은 보여요.
1: 어. 아니,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쟤라고 하면 안 바뀌겠어?
2: 내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1: 하트해야지.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거는
2: 그런 거 아니겠어? 하트.
1: 하트. 사랑합니다.

0: 이런 시간 너무 좋아.
1: 아니
0: 마을 산책.
1: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나 집이 다 파래요. 저거는 병원인 건가? 보건소? 혹시?
0: 그런 거 같은데?
1: 주사기처럼.
0: 저기 우체국도 있어.
1: 아 우체국도.
0: 신안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특정한 섬마다 특정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때 신안 퍼플섬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요 세 개 섬이야. 그리고 세 개 섬은 다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안좌, 박지, 반월. 옐로우 섬도 있어.
1: 그럼 그 섬에 가면 지붕들이 다 노란색.
0: 그리고 이제 노란색 꽃도 많이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도초도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금에서 도초 넘어서 초입에 있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그냥 내린 거잖아요.
1: 여기 진짜로 나중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1: 되게 예쁠 것 같아.
0: 그렇지.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에 기대는 게 또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연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마을 산책 너무 좋고.
1: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0: 아, 알았어.
1: 현지인도 잘
0: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그렇게 좀 포장 좀 해줘요.

0: 이게
1: 그
0: 염전. 기금이나 도초나 오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1: 와, 당연히 없었죠.
0: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1: 염전.
0: 이게 1946년이래요.
1: 근데
0: 도초조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죠.
1: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 건가?
0: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1: 소금이 온다.
0: 소금이 온다. 오징어가 내 마음속에 온다.
1: 예?
0: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그 이제 소금 결정체도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1: 그렇지.
0: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1: 햇빛이
0: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똘똘똘똘 밀어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 있잖아. 예. 저기다가 실어놓으면 맛있는 소금.

0: 아들아.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0: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2: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0: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2: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0: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0: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0: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리우, 내가 나가는 길을 찾아볼 테니까 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거라.
2: 왕자님.
1: 무서워? 자, 이 칼을 받아라.
2: 아닙니다. 이건 왕자님.
1: 아니, 비록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잃었지만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다. 자, 행연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칼이 널 지켜줄 거야. 아버지,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들아, 안 돼. 안 된다, 칼라!
2: 전하.
0: 리오, 넌 어서 칼라프를 따라가거라. 난 틀렸어.
2: 안 됩니다. 이대로 전하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를 끝까지 모실 겁니다.
0: 네 고집이 내 명령보다 무섭구나.
3: 발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0: 이것이 길 되리라.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3: 가실래요?
0: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4: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5: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1: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주님 스펙부터 딱 1분만 들어봅시다.
4: 내가? 너 이거 받아.
1: 어, 뭐야?
4: 내가! 너네 빨리 준비해. 어서!
1: 진짜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4: 진짜 잘 봐요. 진짜. 내가 공주님 할게.
6: 아, 내가
4: 공주님 말이야.
6: 그냥 짜증나.
4: 아우, 긴장돼.
3: 매력 덩어리 도도한 미소 그 매력 덩어리 죽음이야
4: 거부할 수 없어.
3: 청순한 관능의 차가운 유혹 숨을 먹게 하는 그 눈빛
4: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 같은 그 사람.

0: 자, 이쪽이야 형씨. 드디어 황궁 입성.
1: 아야, 여태 되져 나간 도전자들 중에서 제일 몸이 좋네. 저 어깨 딱 벌어진 것 좀 봐. 언니, 나 완전 꽂혔어.
2: 야, 이 미친 기집애야. 침이나 닦아.
1: 어머머, 이게 웬일이니? 주책맞게.
3: 공주는 어딨어?
0: 어허, 참 급하시긴요.
1: 아주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얼굴 까파네 진짜.
0: 팽!
2: 헛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자. 어. 아!
4: 야, 헛소리라고? 아, 나 어이가 없네.
1: 나 갈 거야. 으이.

0: 그란도트!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1: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0: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어.

프랑돗!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주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하고 말 거야. 오직 나만이

0: 그것은 눈물이야. 풀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1: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수줍게 뛰는 셋, 목숨은 하나.
2: 자, 이제 두 번째 수줍게 뛰를 줘. 난 그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어.
1: 두 번째 수수께끼는 내일 아침 광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0: 황제폐하! 폐하, 급히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옵니다.
1: 무엇이냐? 또 어느 불쌍한 이방인의 목이 잘려나간 모양이지?
0: 그게 아니옵고!
2: 그 낯선 사내가
0: 수수께끼를
2: 풀었습니다!
0: 예!
1: 지금 뭐라고 했나? 피에 수수께끼가 풀렸단 말이야? 트란도트, 트란도트의 상태는 어떠한가?
0: 그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1: 공주가 화를? 그 얼음 같다 나이가 드디어 감정을 느꼈단 말이지.
3: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좋은 거죠.
4: 황제 폐하.
5: 뭐야 저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4: 아무것도 아닌 목숨입니다.
3: 뭐냐고 묻잖니?
6: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1: 예의

0: 자리를 갖춰라.
1: 그만. 넌 누구냐?
2: 오늘 당장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제발, 제발 제 주인을 구해주십시오.
1: 너의 주인이라면?
2: 어젯밤 이곳에 도착해서 기어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들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유일한 자가 너의 주인이란 말이지.
2: 예, 대야.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삼킨 수많은 피물만으로도 끔찍하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주인마저 희생양이 된다면 이곳엔 영영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주인을 살려주십시오.

0: 받아주세요.
1: 너의 주인이 살 길은 오직 수수께끼의 벽을 부수고 저주를 끝내는 것뿐이다. 그럼 내려.
2: 예!
3: 폐하!
0: 폐하!
4: 나가! 얼른 나가자!
0: 폐하!

0: 트란돗! 약속한 시간이다.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줘.
1: 그대가 절대 풀리지 않던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낸 이방인인가? 이름이 뭔가?
0: 제 이름은?
2: 이름은 됐어요. 어차피 오늘 죽을 목숨인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0: 그렇다면 내 이름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도 이 수수께끼 끝에서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
3: 역시 용기가 있어.
2: 허세 한번 끝내주는군. 좋아, 그렇게 더 자신만만해봐. 그래야 오늘 흘릴 너의 피가 더 값어치 있어질 테니까.
4: 이것은 악마에게 얻어낸 것.
2: 전하.
0: 아버지!
4: 전하. 이것은 지옥 같은 기도.
0: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2: 전하.
4: 불행을 담은 선물. 세상의 그 모든 걸 파괴하지. 이것은 나에게 모든 것, 나를 살게 하는 오로지 나의 힘. 너는 알 수 없는 원한 맺힌 자리함.

0: 그것은 저주야. 또 불었다. 두 개나 불었어. 거짓말인데.
1: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 없지?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2: 흔들리다뇨. 그런 적 없습니다.
1: 하지만 너의 눈빛은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는 것 같구나.
2: 분노라뇨. 전 애초부터 가져본 적 없습니다. 마음 따위.
0: 당신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을 지우고 스스로 외면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줘. 그땐 그대의 저주의 벽도 내가 부숴버리겠어.
3: 어머나, 멘트 장난 아니다. 오빠 진짜 멋진 폭발이야.
4: 해냈어.
3: 이제 남은 수수께끼는 하나.
4: 와, 희망이 보여.
2: 감히 희망을 입에 담아. 아직 끔찍한 지옥이 남아있다. 시작하자.
0: 핑! 핑!

0: 여자인가?
1: 여자 아님 남자겠지.
0: 난 누구?
2: 하나를 썼다.
0: 그대는 어디서 왔나?
2: 또 하나.
3: 저주 왜 깊은 곳? 난 누구?
0: 살아있는 몸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몸인가?
3: 살아있는 죽음이다. 나는 누구냐?
0: 도대체 그대는 누구요?
2: 바보 같은 질문.
4: 희망은 너의 것. 난 누구?
0: 희망은 있는가?
3: 희망은 없어.
0: 눈물을 아는가?
3: 그러도 몰라.
0: 웃음을 아는가?
3: 그것도 몰라.
0: 행복은
3: 아무것도

0: 당신도 똑같아. 내 어머니를 짓밟았던 다른 남자들처럼 그렇게 날 가져야겠어?
1: 오직 사랑으로 그대를 차지하리.
0: 그럼 난 놓아줘.

0: 거부하지 말거라. 날이 밝으면 저 이방인의 죽음 아니면 너의 서약도, 만일 네가 이자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도 서약을 거부한다면 그땐 너 역시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황제로서 명한다. 이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다. 저 이방인의 숨겨진 이름을 공주가 알아낼 때까지!
1: 전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2: 대체 그런 독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1: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0: 죽었어. 하나의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을 살리고 떠났어. 난 이런 사랑 못 해봤는데.
1: 왜? 대체 무슨 이유로?
0: 그것이 저 아이가 가진 전부입니다.
1: 그게 뭔데?
0: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것. 의미 없다. 진정한 사랑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랑은 의미 없다. 내 이름은 칼라프요.
1: 왜 이제 와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는 거지?
0: 이젠 나의 이름에 의미는 없어. 부끄러운 그 이름을 버려요. 하지만 기억해, 내 이름 기억해.

0: 당신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제발 날 또다시 혼자 어둠 속에 두지 말아줘. 제발.
1: 트란노트, 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신을 내던지며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희생이다.

사실 어렸을 때제 꿈은 기계공학과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게제 꿈이었고, 전자 부품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라디오나 아니면 전자 게임기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라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음반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아시케나지가 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이었었어요. 그 작품을 들으면서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작곡가를 가야겠다.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하게 된 거죠. 기계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기계와 음악을 따로 이제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면서 전자음악을 공부하게 된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기계를 좋아했던 것도 어떤 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그런 원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음악을 배울 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과로서의 음악이 아름답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메커니즘 혹은 방법 이런 거가 저한테는 되게 항상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는 그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원리, 방식, 규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도 좀 그런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작의 가장 근본은 그냥 재미인 것 같아요. 심오한 어떤 메시지를 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것이 기반이 된다기보다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를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감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작품에서 그래픽과 소리가 아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운드가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픽이 재밌게 구성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좀 분명한 컨셉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 아트라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를 향해서 막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아요. 혹은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그런 방식의 이제 창작법인 거죠. 그 방식대로 했을 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아트라는 것을 항상 기반에 깔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패시브 그룹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딱 고정된 결과의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일종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예를 들면 게임 오버 같은 작품은 이제 테트리스를 이용한 건데 테트리스의 블럭이 어떤 모양으로 쌓였을 때 소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가 그냥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의 결과가 랜덤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대로 소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죠. 게임을 잘 하려면 테트리스 블럭을 플랫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이 단조로워지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음악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테트리스 블럭에 막 굴곡을 이렇게 만들면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와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음담에 어떤 음이 조합이 되고 이게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객의 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 작품에서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In Between이라는 전시는 저희가 한글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 시리즈의 하나로 이제 접근을 한 거고, 한글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의 그한 글자는 곧 소리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글을 이용한 작품들을 뭐 훈민정악부터 시작해서 모르스 쿵쿵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비트윈도 그 작업의 하나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의 특성을 이용했다면, 인비트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하나의 악보로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헐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는데, 그 헐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그 글자를 보면 누군가가, 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라는 그 글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대기와 동그라미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인비트윈 전시를 보면 글자가 처음에는 제대로 나오기도 하다가 이게 점점 글자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전달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글자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좀 살렸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담백한 말인데, 그러니까 오디오와 비주얼이 같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제 작품을 규정할 때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또 좀 애매해지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좀 전통적인 장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창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예술가들 스스로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사실 이런 다원적인 예술 혹은 융합적인 예술 작품을 규정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융합예술을 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규정을 하는 동시에 그 규정이 오히려 정체성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뭐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거를 좀 고민을 잘 안 하게 돼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작품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좀 1년간 쉬면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됐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AI거든요. 예술 작품이라는 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인간의 삶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사실 인간의 본능인 거잖아요. 예술 활동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가 되고, 비싼 존재가 되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누가 더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진짜 뭐였는지 한번 되돌아봐라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예술 창작,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우리보다 그림을 더 정교하게 그린다고 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만둘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결국은 사람의 활동이라는 거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은 활동과 네트워킹이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술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인간의 본능에 가까이 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0: 내리는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여기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1: 40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한강 잔실 루트. 이야, 저런데 너무 멋지다. 사람들 많다.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반 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서서 앉아서 잠깐 잠깐 그렸던 것들이에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라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ecurity.기억이 남았던 한국 곳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노래를 했어요. 노래했어를 했어요. 축구했어. 축구를 했어요. 축구했어. I wonder if the two of them will be able to find something they both haven't done.
1: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2: 미술관 갔어요. 아론은요?
1: 저는 농구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K-POP 콘서트에 갈래요?
2: 좋은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좀 더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작가적 그 메시지 이런 게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은 예술이 꼭 뭔가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담고 개념을 담아야만 예술인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가 공유해주고 같이 감각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니까. 저는 현대미술가 배달레입니다.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나 음악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춤을 추고 손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를 표현해내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욕망, 본성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초적인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지? 여대니까 더 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대는 군사 정권 시대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억압당하고 표현하기 힘든. 근데 제가 미술대학을 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고 터부시 되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찾는 것이 그런 본성의 좀 존재에 좀 더 접근하기 다가가는 어떤 그 순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리낌 없이 표현했어요. 제가 20대 때 베르슈카라는 작가, 아티스트의 책을 보게 돼요. 사진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진집을 봤을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너무 문화적 충격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책을 3학년 때 얼른 사서 제가 그 책을 한 10년을 넘게 봤어요. 굉장히 이게 썩어 들어가는 어떤 산화된 자연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녹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대로 어떤 사물에 이입을 하고 모든 것에 어떤 자기를 녹여내는 굉장히 그 본질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페인팅만 하고 그림만 그리던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그림 그리기가 있구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바디 페인팅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움직이는 인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일까? 완전히 움직이는 드로잉이 되는 거잖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레리노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은 그냥 춤을 춰라. 나는 그 위에 내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 너무 떨렸어요. 그게 진짜 제일 첫 작품이에요. 그 살아있는 피부에다 그림을 그리는 그 느낌은 정말 짜릿하고 너무나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몇 가지만 오랫동안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의 눈물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떤 자연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 해외에 나가서도 작품을 했고 독일의 분트라고 굉장히 제일 큰 환경단체 가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와서 이 공연을 당신의 그 공연을 보여줘라. 다뉴브 강의 강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오염이라기보다는 개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뉴브 강이 잔잔히 흐르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퍼포먼스를 했죠. 진짜 한 천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관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는 꼬맹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저의 그걸 공연을 보고 있는데 하는 데는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 손은 자기 심장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술은 정말 언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다. 꼭 우리가 구호로 환경은 지켜줘야 되고 물은 흘려야 되고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됐을 때 이 모든 것은 평화롭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예술가임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제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죠.
4대강 작업을 하고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되어진 곳이 뭐 더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DMZ 비무장지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기에 있는 환경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아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DMZ를 막 또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본 것은 건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DMZ 속에 있는 숲을 보게 해달라. 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흔의 흔적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 묻혀 있을 수는 있어도 사라졌지는 않을 거다. 처음 가서 그때도 되게 소름 돋았던 것이 철책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넘어서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처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MZ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그 거대한 생명력 안에는 처연함을 깔고 있구나. 저는 DMZ 하나를 그리면서 정말 잎사귀 하나, 풀 하나 또 다치게 그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겨울, 지금 봄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이지만 곧 정말 이 밑에, 땅 밑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있겠죠. 저는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곧 봄이 될 거고 찬란해질 거고 아름답게 모두가 다 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다 웅크리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이 DMZ 시리즈를 하는 중간에 제가 그 군 담벼락에서 발견한 꽃이 있었어요. 그게 맨드라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게 그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진 그 맨드라미가를 보는 순간 엄청난 막 이글이글 하는 생명력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감을 받아서 제가 맨드라미를 그거를 이제 찍어 와서 그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품 이후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맨드라미 군락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부터 블루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참 단순해요. 제가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물속에서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아직도 수영 못해요. 그런데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그거를 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만이 제가 물속을 보는 거였잖아요. 블루 바다에 깊은 심연의 색을 본다는 거 그게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블루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의 그조차도 두려움과 이기기 위한 어떤 저의 그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더 가지고 왔던 거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그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다큐를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림을 또 그려주고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의 삶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같이 그림이 되고 예술이 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사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주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 대상이 자연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자연으로 확장이 된 거죠.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이 저에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해금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어느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단편집 누군가 나에 대해 말할 때에 수록된 타인의 삶. 살다 보면 그런 밤도 통과하게 된다. 서로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꼭 감고 지새우는 하룻밤. 눈을 붙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해 기진해버리는 하룻밤.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간 이후 동이 틀 때까지 아버지와 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잠든 것처럼 아무 기척도 없이 밭은 기침과 코골이만 비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사인실의 어둠 한구석에 나란히 누운 채 남은 절반의 수염을 깎지 않겠다는 아버지에게 나는 왜 화난 사람처럼 굴었던가. 뭐든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던 아버지. 전혀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갑갑한 보조 침대에 모로 누운 채 역자 교정을 보다 덮은 시만 애써 떠올리고 있었다. 내게 있어 영신은 아버지의 줄자와 가장 거리가 먼 세계였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소설가 김경욱입니다. 1993년 데뷔해서 이제까지 18권의 소설책을 냈습니다. 양들의 역사는 제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이에요. 일본 여행 도중에 겪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일본어로 저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고 그 상상으로 쓴 소설이 양들의 역사입니다. 요즘 제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는 생존과 존엄이에요. 인류가 과연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의 삶의 방식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기치 못하게 종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도 곧 소설로 풀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별명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배트맨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별명을 듣고 나니까 실제로 제 일상이 박쥐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박쥐처럼 저만의 동굴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깥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굴의 어둠 너머에 있는 진실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소설적 상상력이 보태져야만 드러나는 어떤 진실 같은 거 말이죠. 저는 소설은 작품 제목부터 주인공 이름 그리고 인물들이 느끼는 알 수 없는 감정들까지 아직 이름이 붙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간판 이름들 그리고 버스나 택시에 붙어있는 운전기사의 이름도 가만히 눈여겨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눈에 우연히 보이는 그런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30년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30년 동안 쉬지 않고 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저 요즘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날그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서 인간관계 폭이 너무나 협소한데 이 번역원에서 주최하는 이 서울 작가 축제 덕분에 해외 친구들도 사귀고 국내 작가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게 되고 인간관계 폭이 그나마 좀 넓어졌어요. 외국 독자 작가의 경우에는 제 외국어 실력이 짧아서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언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타자의 시선으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혼자 방에서 글을 쓸 때는 대체 이런 이야기는 누가 읽어줄까? 읽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되게 막막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이 혼잣말은 아니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도서전은 그 멕시코의 과달라라 도서전과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도서전이에요. 네, 올해 영광스럽게도 주빈국 작가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국과 한국 문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마르케스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일을 실제로 제가 겪고 오기도 했는데 귀국 전날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음성이어야 비행기를 타서 귀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 도중에 검사 요원이 저에게 갑자기 I'm Korean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한국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콜롬비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거는 그 한국 이름이 제가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게다가 그 소설에는 콜롬비아 사람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신기한 일이었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그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지 못한 게 미안하고 되게 후회가 됩니다. 계획, 뭐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체력이 되게 이제 좀 한계에 봉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네, 체력이 허락하면 오늘도 쓰고 운이 좋으면 내일도 쓰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